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옥신각신 하더래요. 제 혼자 논다는데? 무슨 소리야, 작년에도 이랬는데. 아니 논다니까? 핸드폰 달력에 빨갛게 돼 있다니까?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흔히 빨간 날, 뭐 노는 날 이렇게 부르는 공식적인 쉬는 날. 이게 디지털 달력은 바로 이제 반영이 되고 그 종이 달력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게 재헌절이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재헌절이 뭐예요? 그러면 재헌, 헌법 제정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올해는 또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까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제헌절이고요.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됐지만 2008년에 우리가 주 5일제가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올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음을, 그리고 이로 인해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쉬는 날, 노는 날, 빨간 날, 올해 노는데? 작년에 이랬는데? 이런 대화를 끝날 얘기는 아닌 거죠.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금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지난날의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 미리미리 주신 이야기들 제가 살짝 다듬고 그 모자라면 조금 살을 붙이고 너무 내용이 넘치면 조금 줄여서 어떻게든 그 사연 속에 어떤 일들을 전하고 싶었는지를 제가 최대한 잘 전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노래는 반드시 두 곡 이상 직접 골라주시면 좋고요. 정말 정말 선곡이 어렵다 하신다면 너무 두 곡 다 없으면 좀 그렇고요. 보통 이제 한 곡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연을 해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또 기꺼이 어울리게 골라드리지 않습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아무래도 길이가 좀 있다 보니까요. 추억사연은 여유롭게 남기시려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 원음방송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프로그램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를 주시려면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 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 볼까 두 곡입니다.

짧은 글, 긴 여운. 드라마의 끝을 알고 있으면 그 과정이 재미없긴 하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누구나 정해진 드라마의 끝처럼 내 인생의 끝도 행복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며 그렇게 정해져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내 신념대로 나답게 살면 그 삶은 행복할 거야 라고 결론 지어보자. 그러면 그 결론을 위해 사소한 어려움은 조금 가볍게 지나칠 수 있다. 큰 어려움이라도 그 크기가 적어질 확률이 높다. 어차피 태어났고 어차피 나는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대립되는 어떤 관계도 바위처럼 무거운 마음도 그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 전체를 보려는 눈을 가졌으면 한다. 물론 그러한 눈을 가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마음 읽기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읽는 것은 나 자신이 주제가 되어야 한다. 나답게 말이다.

이상은의 삶은 여행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김미애의 마음 읽기 수업이었어요. 진정한 소통은 마음을 읽어내는 거라고 하네요.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내 마음속 오류와 상대의 마음을 읽고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또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고 읽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겠어요. 이 모든 게 어쨌든 관계를 리드하는 기술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실전 능력은 행복과 자본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해요. 더 잘 살고 싶고 단단해지고 싶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관계들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러자면 마음 읽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장혜진의 키 작은 하늘 함께 할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심이 비어야 공심이 나고 공심이 나야 단합이 되며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참 주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7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에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좀 재미있는 추억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 후배의 아이가, 그러니까 저를 이모라고 부르는 아이가 한참 이제 글자를 알게 될 때였나? 그 요즘 아이들은 태블릿 PC로 음악 듣고 이런 거 엄마 아빠랑 같이 하고 이런 게 익숙하니까요. 뭐 켜놨는데 들었는지 아무튼 그랬나 봐요. 저한테 어떤 노래를 자꾸 얘기하는데 만화 주제가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근데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 엄마한테 얘 자꾸 뭐 얘기하는 게 무슨 노래야? 물었는데 또 그 친구도 뭔가 이 이해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아 무슨 만화 주제가가 있나 봐. 그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모한테 한번 불러줘봐 했더니 뭘 이렇게 앞에 웅얼웅얼웅얼 해서 진짜 무슨 말인지 무슨 그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뭐지 했는데 나중에 다 조합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들려주면서 맞냐라고 했더니 이모 너무 바보 같다고 그걸 왜 모르냐고 이거 맞다고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는 정확하게 들었구나. 왜냐면 앞에 그 나레이션 부분이 아이의 귀에는 가사가 다 정확하게 들릴 리도 없고요. 그리고 굿바이 얄리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얄리라는 얘기를 비슷하게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이가 이미 만화 주제가라고 얘기를 해버려서 저는 정말로 만화 주제가들만 떠올리다가 한참 헤맸던 거죠. 아, 그래서 이 노래를 생각하면 그 어린아이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 그 정확한 느낌, 그리고 어른들이 들어도 굉장히 가슴 뭉클해지는 가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영원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노래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라는 밴드가 부른 뭔가 좀 말랑말랑한 느낌의 결이 조금은 다른 노래이기 때문에 또 이색적이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락밴드의 발라드 넘버로 한번 이어가 볼까 싶습니다. 퀸의 Love of My Life 준비했고요. 롤링스톤즈의 STLs Go By 이렇게 두 곡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퀸의 Love of My Life 그리고 롤링스톤즈의 As Tears Go By였습니다. 이런 곡들을 먼저 듣고 예, 이 팀의 다른 노래들을 이제 접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죠. 내가 들었던 건 제가 그랬거든요. 퀸의 노래를 Love of My Life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너무 놀랐었고 아마 이번에 준비하는 곡도 만약에 이 곡만 들어보셨다면 이 팀의 노래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한국인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익스트림의 곡 More Than Words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앨범의 다른 곡들은 절대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들을까요? 익스트림입니다. More Than Words.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조덕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그러니까 추억 사연을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뭔가 추억 사연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짝만 뒤를 돌아보고 어떤 노래 하나에 떠오르는 감상도 다 추억과 연결된 게 많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어떤 생각 하나만 하면 줄줄이 그 뒤에 사연들이 이어져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신 사연들 제가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사연 만나러 가는 길에 민들레의 노래 함께 할게요. 난 너에게.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강선미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3년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외국계 기업 판매센터에서 일을 했는데요. 몸은 힘들어도 근 10여 년 만에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던 시간이에요. 사실 저는 한 번도 몸을 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피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직접 음악학원도 운영했지만 육아로 경단녀가 되는 건 어느 분야건 예외는 없었습니다. 큰아이가 몸이 좀 약해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 다시 돌아가자 생각했던 계획은 영 멀어지더라고요. 아이가 자라고 건강이 많이 좋아진 건 너무 다행이지만 저는 피아노 앞에 다시 앉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당연히 우울감이 찾아왔고 나는 뭔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식으로 고민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자신 없으면 관련한 다른 일을 찾자는 마음도 있었지만요. 한번 어긋나니까 그 각도는 점점 더 벌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몸이 약한 딸이 일반적인 생활이 문제없는 정도로 나아진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죠. 아무튼 그렇게 나는 무엇이냐를 되묻고 있던 즈음에 아는 분이 한번 도전해보라며 일러준 일자리. 갑자기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끌리는 건 진짜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이후에 살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지원을 했지만 결과는 대성공. 그곳은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처음엔 친해질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실제로 세대 차이 등등을 이유로 먼저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주 즐거운 기억이 90% 이상입니다. 그 안에서 커플이 된 친구들 곁에서 연애 조언도 하고 늘 오뚜기처럼 잘 일어나는 이들 곁에선 아직 저도 그럴 수 있음을 배우고

다짐해봤죠. 그리고 이래 보니까 나이?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고요. 함께 일할 수 있고. 제가 만난 그들이 유난히 멋진 사람들인지 몰라도 전 정말 재미있게 일했어요. 20살 이후에 이렇게나 신나게 일한 적이 있었을까 싶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첫 회식 때 그들이 이 노래들을 잘 모른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요. 이젠 알아요. 저 덕분에 신청해봅니다. 박준희 눈 감아봐도, 이현우 꿈.

박준희의 눈 감아봐도, 이현우의 꿈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강선미님의 사연이었고, 그 첫 회식에 다들 모르는데요 해가지고 살짝 소외감을 느꼈다던 그 노래, 그 같이 일하셨던 친구분들이, 그래 동료분들이,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일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렇죠, 모를 알아도 진짜 아기였던 때에 뭐 나온 노래들이고, 아예 뭐 태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은 박준희 눈 감아봐도는 제 기억에 이건 거의 92년도? 예, 제 기억이 맞다면 92년도쯤 되는 거거든요. 예. 꿈도 그렇긴 하죠. 꿈도 거의 비슷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저도 요즘에 놀라고 있는 게, 제가 막 20대 때 한창 테이프로 그렇게 열심히 듣고 심지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가수분들의 노래인데, 이제 요즘 아이돌로 데뷔한 친구들이 엄마 차에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겠구나 싶어서요. 어쨌든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도 깨달았고, 또 한동안 경력을 이어갈 수 없었음에 좀 많이 힘들어했던 그 시간을 뭐랄까 이 에너지로 다 보상받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원래 하시던 일, 전공했던 거, 그걸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저는 못지않은 값진 걸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사연에서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어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3년간 열심히 일했던 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기회라고 너무나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가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시도를 해보면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경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했는데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할 만큼 좋은 것도 많으니까, 그냥 후회하더라도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해보고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강선미님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끝곡 준비합니다. 변진섭,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김한선의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김한선이라는 가수를 떠올리면 얼른 먼저 생각나는 노래들 몇 곡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주위에 물어봤거든요. 어떤 노래가 먼저 떠오르냐 그랬더니 반반이었어요.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도 얘기하고 토요일 오후 기분 좋은 날. 예, 네, 기분 좋은 날. 갑자기 토요일 오후를 제목으로 말할 뻔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김한선이라는 가수의 이미지가 다 녹아있는 노래들이라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김한선이란 가수를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을 한번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정보를 찾을 수도 없고 정말 뭔가 화려하고 독특하고 개성 있는 옷차림과 본 적 없는 어떤 스텝, 율동, 안무 뭐 이런 거 그래서 신선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정보가 없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비디오형 가수, 한국의 마돈나 이런 수식어가 더 많아서 그냥 정말 춤 잘 추는 가수 정도로만 생각했다가 이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점점 이 가수의 끝은 어디인가, 이 가수의 능력치의 한계는 어디인가 이런 걸 알게 했던, 생각하게 했던 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김한선, 우리에게 그녀가 있다면 외국에도 이걸 반대로 자꾸 뭐 한국의 마돈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전 반대로 붙이고 싶어서요. 오늘은 마돈나는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른 분들을 한번 좀 무대에 올려볼까요? 아,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준비했고요. 그리고 신디 루퍼의 Girl Just Wanna Have Fun 이렇게 두 곡을 가보면 어떨까요?

비티니스탄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그리고 신디 로퍼의 Girl Just Wanna Have Fun 두 곡을 들었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마음은 이미 같이 율동을, 댄스를 한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쯤에서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서정적인 분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댄 포겔버그의 Longer 준비했고요. 브래드의 If까지 이어갈게요.

댄버 길버그 롱거 브래드 이프 두 곡을 전해드렸고요. 자, 7월 17일에 함께한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마지막 곡 바로 준비해드립니다. 엘튼 존의 타이니 댄서 전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미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도덕은 곧 동남풍이고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서북풍은 상벌을 주재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했지만 동남풍은 교화를 주재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했다고 하시면서,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하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겨.

0: 보답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2: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7월 17일, 오늘은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인데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표됐고요.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개항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우리가 법률 보훈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산홍공상이 더욱 발달해 다시 없는 안락세계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법률은의 은혜를 생각하며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오늘이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하실 코너입니다. 원불교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버붐의 향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만나볼게요. 먼저 창작성가 영원한 빛이요. 이어서 푸른 하늘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0: 원소 픽 키워드.
1: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안빈낙도입니다. 안빈낙도는요, 구차하고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그것에 구속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것을 뜻하는 원불교 용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라고 하시면서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바, 안분을 하라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고 밝혀주시면서 안빈낙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요. 또 공부인이 분수에 편안한 낙도가 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에 복락으로 변화해질 것을 아는 까닭이고, 한 걸음 나아가 마음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수양의 힘이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경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연고라고 하시면서, 예로부터 성자 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지에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거라고도 밝혀주셨습니다. 원소 피키워드, 오늘은 안빈낙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주와 인간의 진리를 간절히 알고자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산신령을 만나고자 간절하셨고 또 도사를 만나고자 간절하셨으며 그 간절함이 뭉치고 뭉쳐 우주와 만생을 품 안에 안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또 당신의 깨달음을 전해주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저축조합도 만들고 세상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마침내 법인 성사까지 놔두시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소태산 대종사님의 간절한 마음은 지금까지도 교단 구석구석에 실존하고 산골마을 작은 교당에서 기도하는 교도들의 두 손에서도 꽃피고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 그 간절함이 오죽했으면 어느 날은 차를 마시다가 찻잔을 든 채 잠에 들었다 깬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집중을 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종사님 성탑에 가보셨나요? 소태산 대종사님 성탑에 가면 주변으로 대종사 십상을 그려놓았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어린 시절 산밭째 마당바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호랑이가 와서 지켜줬다고 해서 호랑이 그림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꼬마였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호랑이가 곁에 와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 또 법성포 강변에 우두커니 서서 대입정상을 놔두실 때 아침나절 강변에 서서 입정하신 대종사님께서 저녁나절까지 우두커니 서서 입정상을 놔두시죠. 얼마나 간절한 염원이 뭉쳤을까. 뿐만 아니라 아침에 차려놓은 밥상에서 숟가락을 드신 채 누군가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입정에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법문을 하실 때 그 얼마나 전법과 재중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하셨으면 머리를 열어서라도 인과보응의 이치, 불생불멸의 이치, 생로병사의 이치를 알려주려 하셨을까 헤아려 봅니다. 불법의 진수는 금강경이요. 금강경의 진수는 반야심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건대 반야심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 반야심경 중 가장 강력하고 간절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 얼마나 중요했으면 세 번이나 강조할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반야심경에서 아제아제는 산스크리트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글입니다. 원문은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삼가테 보디스바하입니다. 가테가테는 가자가자라는 말입니다. 해석해보면 가자가자, 어서가자, 함께 가자, 고통이 없는 피안의 세계로, 낙원의 세계로 어서 가자가자 생각해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도 반야심경을 통해 우리 두 손을 잡으며 가자, 가자, 어서 가자, 함께 가자, 극락의 세상으로, 진리의 세상으로 함께 가자 외치고 있음을 알고 반야심경을 외우며 부처님의 간절하신 부촉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심고를 모시고 기도를 할 때 성가 원하옵니다를 부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두 번이나 외치며 성불재중의 인연이 되어지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저 일원상 진리의 세상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야겠죠? 부처님의 간절함과 대종사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모두는 3000년 전 영산회상의 옛 인연들이고 소태산 대종사님 정법문화에 일원상 문패를 달고 우리는 한 가족 정다운 도반,
믿음도 하나요, 목적도 하나를 노래하는 동지들입니다. 다시 한번 스승님들의 간절함을 가슴에 가득 담고 그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재중의 인연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전명호 교무님의 글 얼마나 간절하신가요?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일어나 피우리라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버붐의 향기 만나볼게요. 마마무 포 플라워.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48장과 136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성가 48장의 제목은 어두운 길 괴로운 길입니다. 이 곡은 득도의 노래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득도란 미혹의 세계,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얻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득도의 원불교적 의미로는 이런 대도의 귀의에서 원불교의 교도가 되는 것, 제가 교도가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출가하는 것입니다. 원불교에서는 득도를 증거하고 축하하는 의식으로 득도식을 치르는데요. 득도식에는 입교식과 출가식이 있습니다. 처음 원불교에 입교하여 교도가 될 때 행하는 것이 입교식, 전무 출신을 서원할 때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친 후 출가식을 거행합니다. 교도로서의 시작과 설렘이 담긴 성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의 삶과 원불교를 만난 전후의 삶, 입교를 결심할 때의 마음과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의 초발심을 떠올리기에 적합한 성가가 바로 48장 어두운 길 괴로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불교 교도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희망 가득한 순간이라고 상상해 보면서 또 원불교 교도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아 보면서 성가의 가사를 들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성가 48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어두운 길, 괴로운 길, 득도의 노래 듣고 옵니다.

원불교 성가 48장 어두운 길 괴로운 길 득도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성가 136장의 제목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란 참된 이치, 참된 도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제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참된 이치나 법칙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참, 진실 등으로 불리기도 하죠. 원불교 대사전은 누구나 인정하고 보편적인 것이라 해도 그것이 항상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질 것으로 믿었는데 그 당시는 그것이 진리며 참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 모두가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진리의 더 정확한 뜻은 사람의 생각, 지식, 견해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을 진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 성가 136장 진리는 하나. 이 곡은 대산종사님께서 가사를 쓰신 곡입니다. 이 곡의 원제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였는데요. 대산종사님 전법의 시작이자 마무리로서 반백년 기념대회의 주제가를 필두로 귀염문 결어에 이르는 재생이세의 노래였습니다. 원기 56년이었던 1971년 반백주년 행사 준비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 대산종사님께서는 익산 총부와 가까운 익산 금강리에 조석하시면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이런 세계라는 염원의 적공을 뭉치고 뭉쳐 어느 날 한글로 쓴 하나송을 공부 표준으로 내려주셨는데요. 이때 제자들이 이 하나송을 보고서 반백주년 주제로 사용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이후 대산종사님의 하나송은 반백주년 기념 주제가로 선포됩니다. 이 하나송은 종법사로서의 중생제도하는 교화의 중심 내용이었고 종법사를 마무리 짓는 대사식의 결론도 이 하나송이었는데요. 하나송의 하나의 세계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원주의와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에 맥을 연한 대세계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원은 곧 하나라는 뜻이니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임을 알자는 것이요. 불은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를 깨쳐 소유하는 주인이 되자는 것이요. 교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의 가족, 하나의 세계를 건설해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가르치고 깨우치자는 것이니라. 이런 대산종사님의 사상을 담아 원기 75년이었던 1990년 교화부에서는 성가로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성가 136장입니다. 진리는 하나.

0: 원불교 알림 책.
1: 만덕산 훈련원이 제35회 만덕산 하선을 개최합니다. 만수 만연 만덕으로 적공하여 열애행을 이란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5일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훈련 접수나 문의사항은 만덕산 훈련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111년 고3 신성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머무르고 기도하고 피어나라 라는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진행되고요. 바로 이어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고등 신성의 훈련이, 오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중등 신성의 훈련이 원더랜드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청년 마음치유 명상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함께할 텐데요. 불림대 명상, 웃음명상, 편백숨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 30명을 선착순 모집하는데요.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치유와 회복으로 따뜻한 에너지를 얻어갈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클레오의 Ready for Love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건국한 게 1392년 7월 17일 그 연속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바로 오늘 7월 17일을 헌법에 따른 국가의 시작 제헌절이라 공포했대요. 짧고도 굵은 슬기로울 정오의 상식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빨간 날 쉬는 날이 아닌 나의 든든한 권리가 되어준 경사스러운 날 에헤 라디오! 다같이 태극기 개항은 마치셨을 거예요. 암요. 에일리의 스트롱거로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공휴일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 재언절이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랬던 날이 18년 만에 다시금 빨갛게 익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기쁜 우리 재언절을 맞아 태극기 개항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을 참 의미 있게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지금부터 출석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세븐틴의 손오공, 원어스의 가자.

원어스의 가자, 세븐틴의 손오공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8257 쓰시는 분이 희원 DJ 재현절 빨간 날 컴백 소식에 아침부터 저희 집 초딩 아들이 태극기를 눈 비비며 달더라고요. 엄마, 오늘 쉬게 해준 고마운 날이니까 태극기 두 개 달면 안 돼. 하길래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하나만 예쁘게 달았습니다. 쉬는 날 최고, 재현절 최고!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이틀을 연장 놀고 싶다라는 그 아이의 마음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예, 여튼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 어쨌든 모레까지 아, 이렇게 한 3일 정도 예, 연휴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아이가 뭐 놀아도 뭐 실컷 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신복수님께서는 희원씨 안녕,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벅.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오늘 서울 날씨도 굉장히 덥거든요. 아, 잠깐 걸었는데 한 15분 아침에 걸었거든요. 우와, 너무 덥더라고요. 예, 하지만 우리가 또 물도 많이 마시고 예, 사무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 회사 왔더니 너무 시원하네요. 예, 여기가 낙원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뒷번호 1394 쓰시는 분이 금요일이고 쉬는 날이라 그래서 오랜만에 남편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서 듣고 있어요. 멀리 여행도 좋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 마실도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소소한 행복이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아,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마야의 춘천 가는 기차, 박혜경의 여행.

마야의 춘천 가는 기차, 박혜경의 여행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함께하고 계신데요. 1부 끝곡으로 동방신기의 하이하이야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펀치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런 눈동자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한 주의 마지막이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날이죠. 여기에 흐뭇한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수수한 이야기부터 내 인생에 남을 만한 거창한 일들까지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문자 좀 살펴볼까요? 하늘바람님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날이 7월 17일이라 제헌절도 오늘이 되었다는 오프닝 상식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저 쉬는 날로만 좋아하기에 평범한 우리들의 든든한 권리를 보장해준 헌법의 시작일이잖아요. 오늘만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고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다들 태극기 개항 꼭 동참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살 수 있다라는 것 참 아직까지도 어떤 나라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아픈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참 땅이 작다라는 얘기를 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이곳에 제가 살 수 있음에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든든한 권리 보장해준 헌법의 시작 오늘을 언제나 기리고 기억해야죠. 뒷번호 7450 쓰시는 분이 우리 집 강아지가 산책을 가자고 목줄을 물고 나와서 나갔다가 둘 다 10분 만에 혀를 내밀고 지쳐서 컴백했습니다. 아 그러실 수 있어요. 반려견도 더운 건 아나 봐요. 에어컨 밑에 대자로 뻗어있는 녀석을 보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귀엽네요. 아 그럼요. 그 친구들은 털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덥겠어요. 밍크코트를 매일 입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두르고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친구의 마음도 예,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예, 아마 알아들었을 겁니다. 뒷번호 5148 쓰시는 분이 오늘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미용실에 갑니다. 상한 머리를 싹둑 잘라내고 단발로 변신할 예정인데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네요. 잘 어울리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요런 변화 한 번씩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일단은 머리카락을 이제 자르고 나면 자를 때는 약간 아까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막상 머리 감을 때 내가 세상 자르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단발도 요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본인에게 딱 맞는 스타일로 요즘에 뭐 선생님들이 잘 잘라주시더라고요. 예쁘게 자르고 오세요. 아시겠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트레저의 파라다이스.

노래 두 곡,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버, 트레저의 파라다이스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6566 쓰시는 분이 오늘은 제헌절 저는 출근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비 소식은 들어가고 높은 곳에 태양만 떠있네요. 너무너무 무더운 날씨에도 자전거 타시는 분, 텃밭 가꾸시는 분, 조깅하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드라마 그 바보 OST에 히라하라 아야카 감사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제헌절이지만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예, 그런 분들 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덥기도 덥고 그리고 이 습한 기온도 예, 습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럴 때 진짜 냉방병과 예, 더위 드실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 그나저나 뉴스 속보를 봤는데 강원도 대관령 4터널 화재가 났대요. 그래서 예, 대응 지금 2단계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11시 50분 오전 11시 50분에 추돌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그쪽에 사고 현장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우회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번호 0139 쓰시는 분이 날씨도 후덥지근한데 엄마가 오늘 간식으로 옥수수를 찌기 시작하셨어요. 온 집안이 사우나 같지만 달콤 고소한 냄새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없네요. 얼른 익어라. 예. 왠지 빨리 익을 것 같네요. 얼른 익어라. 예. 엄마들이 얘기하면 바로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써니힐의 그의 여름, 레디오의 아름다운 날들.

써니힐의 그의 여름, 레디오의 아름다운 날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니아의 썸머 윙크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효원이 휴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지진석 우리 자리에 여름 그 안에 우리.

Back to the 9020. 아, 예, 뽕트스 바로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을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묻어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릴게요.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죠. 지난주에 1991년 6월 셋째 주 20위부터 11위까지 순위를 찾아봤는데 좋은 곡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30위부터 21위까지의 차트도 알아보고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차트가 25위가 비어서 31위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도 90년대 음악 친구 해주실 거죠? 1991년 6월 셋째 주 31위는요, 조갑경의 내 사랑 투유가 차지했네요. 전설의 듀엣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갑경의 2집 수록곡 홍서범과 함께한 듀엣곡이에요. 가수가 노래를 따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부부의 연으로 그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내 사랑 투유가 31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32곡은 김지환의 아쉬운 이별이 차지했네요. 1집 앨범의 타이틀이었고요. 노래 가사를 들으면 그 당시 가사에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련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곡 아쉬운 이별이 30위에 있었네요. 이어지는 29위 곡은요. 여행 스케치의 이 세상 속에서가 차지했네요. 중학교 시절부터 아름다운 감성은 모두 여행 스케치로부터 채웠다고 합니다. 한 편의 글이 너무나 와닿는 여행 스케치에 이 세상 속에서가 29위에 있었네요. 백투더 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터듬어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29위를 차지한 여행 스케치의 이 세상 속에서.

여행 스케치의 이 세상 속에서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1991년 6월 셋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어요. 28위입니다. 햇빛촌의 시냇물소리가 차지했네요. 햇빛촌 서울시내 대학생연합 포크 동아리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딱 듣는 순간 포크 대학생 동아리 그 감성이 다 들어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맑은 시골 풍경이 떠오르는 시냇물 소리가 28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27위 곡은요. 최성수의 이제 아침이 왔어요 라는 곡입니다. 1980년대 대중가요계를 이끌었던 가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곡이 자작곡일 정도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했습니다. 수려한 외모에 가려져 있어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지만 활동 중에 유학을 떠날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가수였답니다. 그의 5집 수록곡 이제 아침이 왔어요가 27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26위 곡은요. 푸른 하늘의 이 밤이 지나도록이 차지했네요. 푸른 하늘의 3집 타이틀곡 유영석, 송경호 2인 체제로 재편하고 발표한 앨범이었어요. 탈퇴한 멤버의 빈자리는 박학기, 장필순 같은 주변의 지인들이 조력자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든든한 지원 사격으로 전작의 성공을 이어간 최고작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푸른 하늘의 이 밤이 지나도록이 26위에 있었고요. 백투더 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28위를 차지한 햇빛촌의 시냇물 소리.

이수천의 시냇물 소리 띄워드렸습니다. 백투더 9020 오늘 1991년 6월 셋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24위입니다. 박미경의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이 차지했네요. 아, 요일송이었어요. 특히 비가 내리면 이 노래를 지나칠 수가 없죠. 박미경의 담백한 음색과 잘 어울렸던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이 24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23위는 16년 차이가 차지했습니다. 김용덕, 김용수 형제가 결성한 포크 듀오고요. 눈치채셨겠지만 형제의 나이가 16살로 팀 이름이 정해졌다고 해요. 그렇군요. 단순하다 못해 순수하기까지 한 음악. 16년 차이가 23위였습니다. 이어지는 22위 곡은요. 이주엽의 멀어지는 그 미소가 차지했네요. 허스키한 목소리에 빼어난 가창력으로 대학가와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인기남의 2집 타이틀 멀어지는 그 미소가 22위에 있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21위 곡도 바로 만나볼게요. 24위를 차지한 박미경의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박미경의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띄워드렸습니다. 아, 제가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이 노래는 우리 기분 좋은 12시에서는 처음 듣기도 하고 저 자체도 처음 듣는데 뭔가 느낌이 또 박미경님의 어떤 목소리 제가 알고 있는 목소리랑 또 사뭇 다른 느낌이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둥근 소리가 나면서 그래서 신기해서 우리 제작진분들과 목소리가 지금 듣는 목소리가 또 다른 느낌의 매력이 있네요 라는 얘기를 나눴는데 아 참 이 가수분들은 어떤 발성을 쓰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아 또 새롭네요. 자 기분 좋은 12시 오늘 1991년 6월 셋째 주 순위를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21위 곡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분이 오르셨을까요? 아 이분은 뭐 말모. 말해 뭐합니까? 예, 지금 들어도 너무나도 좋은. 예, 황태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실까요? 예, 발라드의 황태자. 뭐, 지금까지도 이 어떤 정서를 깨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떤 가수분들이 황태자라는 소리는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시대에만 있는 감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더 뛰어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것 수도 있고요. 그래서 21위 곡은 그렇습니다. 발라드의 황태자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차지했네요. 아, 제가 유일하게 오늘 노래를 딱 소개해드리면서 유일하게 아는 노래였어요. 네,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21위를 차지했는데 데뷔 앨범으로 우와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 앨범이었대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있나요? 아, 당시에 데모 테이프를 들고 기획사를 돌았는데 모두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너는 장미보다 여기서 너라고 반말을 했다고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콕 집어주기까지 했다고 해요. 아, 이때만 있을 수 있는 얘기네요. 강산이 세 번은 변했을지라도 그때 아쉬웠던 마음을 그대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너라는 반말에 심쿵했던 명곡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1991년 6월 셋째 주 21위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3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조로 마음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퇴치송. 오늘은요 미아오의 Hands Up, 교환 하모니의 유닉, SF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띄워드립니다.

미아오의 Hands Up, P1 할머니의 유니크 SF9의 나인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100% 오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 둘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혈 맞기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R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 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벤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1150 쓰시는 분이, 이런 날씨일수록 이열치열이죠. 점심으로 뜨끈하고 얼큰한 장칼국수 끓여 먹었습니다.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먹고 나니 오히려 개운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저 진짜 어른이 다 되었나 봅니다. 하하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어른 입맛. 그럼요. 그럼요. 땀을 한 바가지 흘려야죠. 아, 뒷번호 4120 쓰시는 분은,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부모님께 밖에 나가시지 말고 조심하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모두 비 피해가 없기를,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밤부터 좀 비가 많이 쏟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비 피해가 진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번호 5741 쓰시는 분은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 순찰 한 바퀴 돌며 근무복이 다 젖지만 주민분들이 건네주시는 시원한 음료수 한 캔에 보람을 느낍니다. 다들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따뜻한 문자네요.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은, 작업하고 이제 밥 한 그릇 먹고 이제서 출석해요 회원님. 김제 하늘은 흐립니다. 찜통 속에 찐빵이 된 듯해요. 하하하 하하하. 이건 웃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남는 시간 데이트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유,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호상님은, 희원님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호상님 덕분에 일주일이 행복했습니다. 감사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상현 메이비의 봉숭아 물들다, 하울 제이의 사랑인가요?

윤상현 메이비의 봉숭아 물들다, 하울제이의 사랑인가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뒷번호 5659 쓰시는 분의 신청곡 정동아의 너의 모습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음주 후 수영할 때 사고 발생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갑니다.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니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합니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합니다.

0: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김수은영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재연절입니다. 김연자의 쑥덕궁.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오랜만에 공휴일로 찾아온 제헌절, 참 반가우시죠? 여러분, 그런데 제헌절이 왜 7월 17일인 줄 아십니까? 그건 말이죠, 과거 조선화 왕조의 건국일과 날짜를 맞춰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라고 하는 묵직한 역사적 상징성을 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서 기업 생산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헌법의 소중함이 흐려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헌절이 올해 무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건 민주주의 근간인 헌법의 상징성을 회복하고 다른 국경일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런 오늘만큼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을 온전히 누리면서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은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의 노래입니다. 해운대 연가.

0: 것이지. 예. 그런데 한 승객이 말입니다. 그 이 커다란 백팩을 메고 뒷사람 얼굴을 딱 쳐버린 거요. 예. 참말로 거시기 어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친 사람은 인상을 팍 쓰고 또 친 사람은 모르고 있고 자칫하면 큰 소리가 오갈 뻔한 거시기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지. 예. 근데요, 그 순간에 기사님께서 거기 가방 뚱뚱하신 분 가방은 앞으로 안아주시면 가방도 따뜻하고 우리도 행복합니다 하고 방송을 한 거요. 예. 가방 주인이 참말로 거시기 했는지 얼른 가방을 앞으로 쓱 돌려서 안았는데 그때 버스 안에 다른 가방을 맨 승객들이 모두 다 같이 앞으로 가방을 동시에 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말로 이게 말이여 요런 둥글둥글한 말 한마디가 꽉 막힌 만원 버스도 거시기하게 숨쉬게 만드는 법이여. 예.
1: 이자연의 소양강을 마르다오 장민호입니다. 사는 게 그런 거지.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과거 미국 판사의 유명한 재판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노인이 굶주린 손주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사정은 딱했지만 법은 법이었기에 판사는 벌금 10달러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그는 자신의 모자를 벗어 10달러를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비정한 곳에 살고 있는 죄로 이 법정인은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라고 말이죠. 순식간에 모자 안에는 47달러라고 하는 거금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법의 눈은 차가울지 몰라도 그 법을 움직이는 사람의 심장은 누구보다 따뜻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위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따뜻한 시선으로 한번 둘러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빈의 오빠 믿어, 박계신 사랑을 믿지 마.

가사로 맞는 이야기 강진의 막걸리 한 잔. 아버지는 늘 가까이 계셨지만 가장 늦게 이해하게 되는 사람이다. 어린 시절엔 왜 그렇게 말이 없으신지 몰랐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집을 나서고 해가 저물어야 돌아오시던 모습이 그저 당연한 일상인 줄만 알았다. 그때는 아버지가 강한 사람인 줄만 알았다. 힘든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내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보니 비로소 알게 되었다. 강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견뎌야 했던 것이라고 하는 걸. 때로는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는 철없는 말로 가슴에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어느 날 문득 아버지와 마주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이 찾아온다. 잔을 채워드리는 내 손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 그 웃음 속에는 이만큼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이 담겨 있고 내 가슴 속에는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맴돈다. 막걸리 한 잔은 술이 아니라 세월이었다. 오늘 또 어디선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는 아버지들이 계실 것이다. 그 잔 속에는 술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평생의 땀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께 막걸리 한 잔을 따라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꼭 말씀드리고 싶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닮기 싫다고 말했던 철없는 아들이 이제를 아버지를 가장 닮고 싶어졌습니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 도움이 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갖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기모과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R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드립니다. 손민채의 노래입니다. 오다가다.

서울 경기 일원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 일원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각 지역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또 오늘은 이제 연휴 쉬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재현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어제부터 출발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행하고 계시는 분들, 또 집에서 듣는 분들 시원하게 달려보라고 말이죠. 예, 가요 가요 달려가요 금요일 코너 잠시 후에 진행됩니다. 자, 2부 마지막 곡은요, 정연호의 노래입니다. 기죽지 마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보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자, 신현재 다이아몬드로 3부문을 열었고요. 금요일 코너 가요가요 달려가요 이제부터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함께 즐겨 봅시다. 에녹의 고고 씽!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금요일입니다. 가요 전화 통신. 오늘은요. 자,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가수 나팔로 여행을 떠나는 가수 있죠. 나팔박 씨를 만나볼까요? 나팔박 씨.
3: 네, 반갑습니다.
2: 지금
3: 네.
2: 어디에 계신가요?
3: 저는 제가 지금 사는 곳은 네.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에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3: 네, 원주에 있지만 뭐 삼척이나 뭐 태백이나 자주 가고 있습니다. 고향이라서.
2: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이제 생활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으니까 원래는 삼척 출신이시잖아요.
3: 네, 제 고향은 뭐 제가 태어난 곳은 삼척이고 쭉 살다가 한 네. 10년 전에 서울에서 한 7년 있다가 네. 한 4, 5년 전에 다시 또 원주에 와서 오. 예, 여기가 교통이 좋아가지고.
2: 그렇죠.
3: 예, 다니기가 좋고, 또 저희 또, 90대 어머니가 삼척에 계셔가지고 자주 볼 수 있어서.
2: 네네.
3: 예,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2: 원주에서 삼척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3: 저희 집이 삼척, 그 바로 밑에 근덕이라는 곳인데.
2: 아, 네.
3: 한 시간 한 50분 정도면 갑니다.
2: 우와, 원주에서도 같은 강원도인데도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네요.
3: 예, 거의 두 시간 잡아야 됩니다.
2: 이야, 근데 강원도는 이게 좀 가까운 곳 같은데 그 안에도 거리가 좀 있군요. 네.
3: 강원도 저희 삼척이 최남단이지 않습니까?
2: 네네네네.
3: 삼척에서 뭐 저기 철원 가려면은 네 시간 넘게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멉니다.
2: 와. 그래서 보면 그 강원도에가 네. 그 방송국들도 말이죠. 그 네네.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방송국 수는 엄청 많더군요.
3: 거리가 워낙 머니까
2: 네네.
3: 그래서 방송국도 많습니다.
2: 그렇군요.
3: 네네.
2: 근데 이제 지금 원주 쪽에 가볼 만한 곳들이 많이 있나요?
3: 원주는 이 도농 복합도시인데
2: 네.
3: 인구는 한 37만 명 좀 넘어섰고요.
2: 네네.
3: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원주시 지정면이라는 곳입니다.
2: 네,
3: 신도시인데 기업도시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관광지가 유명한 곳이 많아요. 제가 사는 곳에.
2: 그래요? 도심에가요?
3: 예, 바로 도시 뭐 한 20분 나가면
2: 네네네네.
3: 그 저기 간현 관광단지라 들어보셨죠? 간현.
2: 아, 네네네네.
3: 출렁다리, 소금산 출렁다리, 울렁다리 뭐 이래가지고. 여기 굉장히 아름다워요.
2: 아, 소금산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3: 예, 저희 면에 있어요. 제가 사는 원주시 지정면에 있어요.
2: 원주하면 저는 치악산만 생각이 나는데.
3: 치악산은 저희 반대 방향인데.
2: 네네.
3: 한 30분 이상 가야지 또 치악산이 나오고.
2: 아, 네. 경치 좋은 곳이군요.
3: 경치가 좋더라고요.
2: 그러니까 저도 한번 네. 가보긴 했어요. 근데 뺑 예. 돌아서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도 내려오기도 하고.
3: 예,
2: 네네.
3: 예, 엘리베이터.
2: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3: 네. 아, 예,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2: 예. 올라갈 때 조금 가파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쭉 출렁다리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3: 중국에 보면은, 그 유리잔도 유명한 장가계라.
2: 네네네네.
3: 뭐 그런 게 있듯이, 이제 한국에 뭐 장가계라고도 하고, 잔도도 깔아놓고.
2: 아, 그렇군요.
3: 네. 아주, 네. 도심에, 서울에서 그리 안 멀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이제 주말에 이래 한 번씩 가면 많이 옵니다.
2: 거기만 다녀오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3: 그리고 이제 원주도 원주지만,
2: 네.
3: 저는 제 고향 삼척을 더 자랑하고.
2: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3: 예, 삼척은 사실 그 예전에는 서울에서 너무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2: 네.
3: 좀 강릉 정도에서 머물고 뭐 이랬는데.
2: 너무 멀었어요.
3: 이제는 이제 삼척이나 동해나 뭐 태백까지 해서,
2: 네네네.
3: 예, 교통이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기차로는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2: 네네.
3: 삼척은 여름에 또 아주 가볼 만한 곳이 많죠.
2: 그렇죠.
3: 예, 네. 삼척은 바다도 아름답지만 계곡도 아름다워요.
2: 야, 그 동해 조금만 가면 무릉계곡도.
3: 그렇죠. 바로 옆에, 동해 삼척이나 뭐 같은 곳이니까.
2: 네.
3: 무릉계곡은 정말 무릉동 같은 그런 에, 계곡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삼척 해변이나 장호 해변이라고.
2: 네네.
3: 예, 제가 예전에 6시 내 고향 갈 때.
2: 네.
3: 시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장호항이라고. 여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와요.
2: 네.
3: 예, 장호항이라든가 뭐, 뭐, 옆에 나가면 신남항부터 해서 해수욕장만 한 20개 돼요.
2: 이야.
3: 예, 삼척 그 시 안에.
2: 네네네.
3: 그 작은 해수욕장만 한 20여 개가 돼가지고.
2: 네네.
3: 가는 곳마다 뭐, 예, 해수욕장이죠.
2: 그러니까요. 산도 네. 있고, 네. 바다도 있고, 예.
3: 계곡도 이제
2: 계곡도 태어나, 있고.
3: 예, 태어난 곳 마읍천이라고.
2: 네네.
3: 아주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2: 여기 여유 있게 좀 마음을 좀 심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군요.
3: 원주 들렸다가,
2: 네.
3: 예, 수도권에 내려오시는 분들은 원주 들렸다가, 소금산이나 뭐 지악산 보시고
2: 네.
3: 쭉 내려가셔가지고 삼척이나 뭐 태백
2: 네네.
3: 태백은 또 여름에 시원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네. 네.
3: 그래서 뭐 태백 관광도 좋고 삼척 또 태백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2: 네.
3: 삼척으로 오든가 삼척에서 주무시고 태백으로 가시든가.
2: 야, 근데 그쪽 네. 이어지는 길이요. 영월 네. 정선도 또.
3: 예. 예. 원주서 가려면은 제천으로 지나가지고.
2: 네.
3: 제천에 다시 산 제천역도 있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요.
3: 네, 제천을 해서 영월,
2: 네.
3: 정선, 태백, 삼척이다.
2: 이야. 최고의 이 저 관광 코스. 네.
3: 아주 좋죠. 여름에 특히 좋죠.
2: 네. 또 여행하면서 드라이브 코스로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길이 좀 막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3: 오히려 이제 고속도로는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2: 네네네네.
3: 영동 고속도로 막히는데,
2: 네.
3: 오히려 여기 이제 원주에서 제천으로 가서 국도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봤자 예, 한 시간 정도 밖에 차이 안 나는데
2: 네네네.
3: 일단 안 막혀야 좋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이래 해가지고 이제 제천 영월 정선으로 가면
2: 여유롭게 네.
3: 갈 수 있습니다.
2: 그래요. 아 근데 저 그 나팔박 씨는 행복하시겠어요. 그렇게 아, 공기 좋고 예, 예. 가까운 곳에.
3: 예, 좀 뭐 하여간 이게 원주에 살아보니까
2: 네.
3: 아주 저, 예, 이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서울 살 때는
2: 네.
3: 교통 체증 때문에
2: 네.
3: 아,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것도 어때는 2시간 넘게 걸리는
2: 그럼요, 그럼요. 네.
3: 그, 참 스트레스 많이 쌓였는데 뭐, 이렇게 전국 제가 이제 뭐 공연하러 전국
2: 네, 네.
3: 다녔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일단은
2: 네.
3: 제가 시간 어느 정도 딱 지정해서 딱 한 시간 정도 뭐 이렇게 딱 차에 나면 딱 그 시간 안에 도착하니까 네.
2: 여유롭죠.
3: 예, 여기 대구도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
2: 안 그래 원주가 교통 도시예요. 이제 교통 중심지가 돼가지고 그 네. 남부 지역으로 갈 때는 원주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게 더 빨라서
3: 오히려 서울서도 대구가 되면은 이 원주를 지나가서 중앙고속도로 다가.
2: 네네네.
3: 예, 지금 덜 막혀. 여기 중앙고속도로는 교통이 이렇게. 복잡한 곳은 아니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중간에도 예, 시원하게 돌려요. 여기도 부산 가도 되고.
2: 네. 야, 근데 요즘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저는 올해 이제 그 제가 음악 35주년 사회 음악 대중음악 35주년
2: 네네.
3: 예,째 되는 날이라서
2: 네.
3: 1월 달에 제가 35주년 나팔박 쇼를 한번 했습니다.
2: 네, 네, 네, 네. 콘서트를 하셨고.
3: 예, 원주에서는 500여 명 모시고
2: 네.
3: 예, 여기서 아주 예, 성대하게 했습니다. 박상철 씨나 뭐 우리 그 미스 김이나 안성준,
2: 네네네,
3: 제 동료 가수분들이 또 우정 출연도 해주시고
2: 네.
3: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2: 그래요. 또 네. 뭐 올해의 남은 시간에는 또 더 보람 있게 또 보내시겠죠.
3: 제가 이제 사실 뭐 제 나이를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9세지 않습니까?
2: 네네네.
3: 59세, 60대기 전에, 예, 뭔가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일단 올해 살을 10kg 뺐습니다.
2: 아, 그래요?
3: 일단, 제가 이제 일단은 10kg 감량을 목표로 했는데, 일단 네. 그거는 제가 몇 달 전에 성공을 했고,
2: 달성을 했군요.
3: 예, 계속 지금 열심히 또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더 제가 이제 악기를
2: 네.
3: 숙고하고 트롬본을 불지 않습니까?
2: 네네네. 관악기를 또 다 예, 하시니까.
3: 관악기 불고 제 옆에 또 트럼펫 또 연주자 친구들하고 같이 공연을 하는데
2: 네.
3: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 매일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가지고
2: 네.
3: 연습을 하고 그 공연에 이제 나갈 때는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전에 제가 이걸 깨달았으면 정말 나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간가 봐요.
2: 네. 피할량도 이제 네. 뭐 또 조절을 하셔야 돼 있고.
3: 예,
2: 뭐.
3: 예, 맞습니다.
2: 노래 부르고 악기, 관악기를 부르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3: 이건 연습, 철저한 연습을 통해서.
2: 네.
3: 그래서 그걸 반복 연습을 해야지 그게 행사 가서나 방송 가서 나오지. 이 하루만 연습 안 하면 저 입술 굳어가지고.
2: 네.
3: 악기가 악기 부르는데 노래하는데 상당히 그 잘 안 나오더라고요.
2: 그러니까 입을 많이 풀어야 되는군요.
3: 예, 예. 트롬본 같은 경우는 네. 하루 30분 이상 안 풀면은 개소리가 안 나와요.
2: 그렇군요.
3: 예, 예.
2: 자, 이제 음악적 부분들도 멋지게 화려하게 또 시작을 해서 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정해 주고 박수로 응원해 주고 또 이제 그 시간을 또 더 값지게 또 보내고 있는 나팔박 씨. 뭐 가수명도 나팔하고는 관계를 떨칠 수가 없는.
3: 아, 예. 그래서 제가 예, 아, 이거 한번 여섯 내고향 할 때부터 쓴 예, 제가 이름이 나팔박인데.
2: 네.
3: 그러니까 이 나팔 특히 이제 관악기인 제가 네. 뗄 수 없는 이름이라서 잘 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그래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저희가 예, 예. 어떤 노래를 전해드릴까요?
3: 제가 만드는 노래인데
2: 네.
3: 한 4, 5년 됐습니다. 벌써.
2: 그래.
3: 애창곡이라는 노래인데 저 이 노래는 이제 주로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로고송으로 사용합니다.
2: 네네네.
3: 그래서 이제 우리 임영웅 가수님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평창에서 만나요로 시작해서
2: 예.
3: 제가 좀 알려져 나름 알려져서
2: 그러니까요.
3: 참 늘 임영웅 가수님한테 감사합니다.
2: 그래요. 그럼 누군가의 이제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필요하긴 하지만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또
3: 네.
2: 나팔박 씨가 또 준 영향이 있었겠죠. 네.
3: 일단 늘 감사합니다.
2: 네. 네. 자, 나팔박 씨의 애창곡 들으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또 멋지게 방송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
2: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나팔박의 노래입니다. 애창곡.

자, 오늘부터 뭐 여행을 떠나셨던 분들, 지금 여행지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아, 연휴입니다. 오늘 또 쉬시고 내일 모레까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고 또 월요일에는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행복감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려면 편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놓지는 마십시오. 자, 금요일 오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진희의 가져가 신청하신 분, 영암의 집시인생 신청하신 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7월의 한가운데 그래도 오늘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연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간 아닐까요? 이번 연휴에 특별한 계기 없으셔도 그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편안한 옷을 입고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 삼아서 나만의 시원한 공간에서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근사한 그런 휴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 온전히 휴식하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주리스의 꽃분홍 청아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자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7: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6: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7: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6: 02-2677-2677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금복무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준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We stumble on a view that's tailor-made for two. What a shame.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여러분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차가운 쇠창살? 딱딱한 법전? 혹은 잘못했을 때 받게 되는 벌처럼 무섭고 차가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법의 진짜 얼굴은 아주 동글동글하고 따뜻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길에 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행자들은 늘 위험에 떨어야 할 겁니다. 법은 바로 도로 위의 차선이자 신호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빠른 사람도 느린 사람도 모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약속인 셈이죠. 내가 지킨 법은 이웃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웃이 지킨 법은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다른 말이 아닐까요?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법의 은혜를 알고 법을 잘 지켜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무거운 의무감을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든든한 배려이자 은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한 약속을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 바로 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법을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둥글게 품어주는 고마운 약속으로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제헌절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과 법조인들 간의 법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공평을 가장 먼저 떠올린 반면 일반 국민들은 권위적이란 말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또한 법조인들의 53%가 우리 사회에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37%만이 잘 지켜진다고 답했다. 법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과연 법이란 무엇이고 우린 왜 법을 지켜야 할까?

네, 법이란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각 종교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어서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자, 오늘은 이 법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 경전 공자가에는 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신을 절제할 줄 알게 된다는 공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적게는 행동이 게을러지고 크게는 사치하는 습관이 생겨 이를 각각 절제할 줄 모르게 된다. 그러므로 법이 있으면 백성들이 저들의 행동을 절제할 줄 알게 되며 백성들이 저들의 행동을 절제할 줄 알게 되면 자연히 법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불교 경전 아함경에는 법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듣기도 하고 유식한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의 칭송보다는 유식한 사람의 비난이 더 낫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법대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법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천주교의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는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법이 있다면 반대하고 거부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법규가 사람의 이익에 직접 대립하고 더구나 인격을 자체 부정하고 생존권을 억압한다면 그 법규에 대하여 그리스도 신자는 반대하고

가정에 있어서 제가 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또 세계 곳곳에 법이 있는 이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고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교에서의 법은 더 나아가 사람의 인격을 향상시키고 성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가르침이기도 하죠. 제헌절을 맞아서 법이 주는 은혜를 생각해보고 이를 잘 지키면서 그 은혜에 보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콕음악으로 피아노 라떼의 따뜻한 바람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박경욱님 안녕하세요.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들으러 왔어요 하고 문자 주셨고요. 뒷번호 1132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날씨도 법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번 장맛비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네요. 날씨도 법이 있으면 좋겠다. 네, 아주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그 여름은 더워야 되죠. 그게 이제 천지의 이치이고 천지의 법도죠. 그리고 때가 되면 장마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와줘야 되죠. 그게 또 날씨도 법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장마가 생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안 오고 이렇게 비가 요즘은 한 번에 쫙 몰아치고 그치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오니까 우리가 아마 농가에서도 대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름이 여름다워야 여름이죠. 날씨도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법을 지켰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주로 민간신앙에서 쓰이는 표현인데요. 정성을 뜻하는 말로 특정 대상에 대해 신앙적 차원에서 정성을 들여서 기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이것을 드린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치성, 2번 공. 우리가 그 일상에서도 정성을 다한다라는 뜻으로 종종 이 말을 씁니다. 자, 1번 치성, 2번 공. 오늘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1: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까지.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천주교 소식입니다. 천주교회 제31회 농민주일을 맞아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가 농민주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이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땅과 물, 공기를 안전하게 지켜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값싼 수입 농산물 유입이 국산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와 자연재해로 농촌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진 시대 전체의 아픔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생명과 식량 주권, 공동체 문화, 생태계 보전의 관점과 공공적 가치 측면에서 농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격만을 앞세운 선택이 쌓일수록 우리의 식탁은 위협받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 환경은 위태로워진다며 친환경 농산물을 고르고 제철 먹거리를 이웃과 나누는 작은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연대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동 아빠스는 생명의 터전을 보존해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농민들의 땀방울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다며 밥상 위 수많은 생명과 농민들의 땀, 하느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며 식탁 앞에 앉을 때 한 끼 밥은 감사의 기도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 카톨릭의 농민주일입니다. 농업의 중요성과 은혜를 알고 또 농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날인데요. 카톨릭 농민회가 지향하는 생명농업 그리고 카톨릭이 실천하고 있는 도농공생, 네, 정말 우리가 새겨야 할 정신이고 실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땅에서 생명농업으로 탄생한 농산물을 조금 비싸더라도 도시의 소비자들이 사줄 수 있는 것도 우리 농업을 지키는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이삭 죽기입니다. 행복한 과일가게.

네, 다음은 제주도 지역의 종교 화합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4대 종교가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 도민 화합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도의 행정이 제도만으로 살피기 어려운 은둔, 고립 도민을 종교 공동체와 연결해 생명존중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10일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도청 집무실에서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도정과 종교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박병혜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이사장과 김관진 목사, 김경신 교무, 휴안스님, 송승진 신부 등이 참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화합을 위해 도정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종교시설과 종교공동체가 교인들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과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만큼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종교계의 역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주요 도정 현안이나 제주 미래와 관련해 사회적 지혜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종교계와도 충분히 소통해달라는 요청도 나왔습니다. 위성곤 도지사는 자살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자살 예방을 위해 은둔 고립 도민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치료와 함께 관계 형성과 공동체 참여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교계는 어두운 이웃을 돌보고 행정의 빈틈을 메우는 공동체라며 자살 예방과 고립 해소를 위해 종교계와 담당 부서가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를 비롯한 각 종단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는 필요한 사항은 도정 여건 안에서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도민들의 화합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는 오는 10월 5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을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제주 4대 종교가 함께하는 화합과 상생의 문화 예술 공연과 생명존중 캠페인으로 마련됩니다. 네, 제주도 역시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이 잘 되는 지역 중 하나죠. 이번 새롭게 또 도지사님이 선출돼서 도내 종교인들과 도민들의 화합과 지역사회 현안을 위해 지혜를 모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해바라기입니다. 사랑으로.

네, 다음은 원불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은 원불교 봉사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원불교 대전 충남교구 사은봉사단이 지난 7월 4일 창단 봉고식을 열고 대사회 봉사를 통해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공부의 진심인 교도, 교화의 정성인 우리, 봉공의 살리라라는 표어로 내건 대전 충남교구 사은봉사단은 비교도들에게도 문을 열어놓은 보다 큰 차원의 봉사단체입니다. 지난해 9월 대전 충남교구 봉공회의 제안으로 교화기획위원회 심의와 상임위원회 의결, 교구 교의회 추인을 거쳐 교구 공식 봉사단체로 승인됐습니다. 이날 창단 봉고식에는 박상현, 허정욱 사은봉사단 공동단장과 4명의 지역단장 등 모두 200여 명의 단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 자리 이타의 정신을 실천해 신심, 공심, 공부심을 키우는 공부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전교당 박상현 공동단장은 초창기에는 교도 중심으로 운영되더라도 앞으로는 비교도들과 같이 활동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은 정신을 알려 사회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단원들은 선서에 이어 중앙봉공회 강명권 교무의 특별 강연을 듣고 수해 입은 마을의 회복 과정을 담은 영화 정뱅이를 관람하며 사은봉사 단원으로서의 의지도 다졌습니다. 김대기 대전충남교구 교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9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창단 봉고식을 올리게 됐다며 단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합력해준 각 교당 교무님들과 교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대전충남교구의 뜻깊은 봉사단체가 출범했군요. 사은봉사단인데요. 기존의 원불교 봉공회가 있지만 종교의 우를 넘어 비교도들과도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새롭게 출범을 한 거죠. 대전 충남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은봉사단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박은환이 부른 솔선수범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한국교회협의회 이주빈 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너희 난자들 중에 있는 자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주빈 우리의 형제입니다. 더불어 함께 평화를 이루러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 운영위원 이중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래부터 한국에 살던 사람이든 이주민이든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 성공회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이정호 신부입니다. 이주민을 언어, 나라,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다르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불러들인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우리와 같은 대등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을 위해서 모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3: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최서연 교무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이고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타나는 이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동포은 우리들은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주민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동포임을 잘 알아서 동포 보훈을 잘 해나가면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4: 원음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이주민 차별금지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화합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치성이란 무엇인가요? 입니다. 네, 오늘은 민간 신앙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 치성이란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성은 다른 말로 정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특정 대상에 대해 신앙적 차원에서 정성을 들여 기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치성을 드린다, 정성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신앙적 의뢰를 말하는 것인데요. 또한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산신에게 정성을 드리는 것도 치성이란 말을 씁니다. 모두 소원을 이루거나 신에게 재물을 차려놓고 빌거나 배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얻고자 산신에게 비는 것을 산치성이라고 하고 100일간 하는 것을 백일치성이라고 합니다. 소원에 따라 입학을 위한 합격을 기원하는 것, 무사고 운전, 또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 등의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속담이 있듯이 이러한 정성을 다하는 의뢰가 바로 치성인 것이죠. 대개는 쌀밥과 정화수, 그리고 약간의 반찬을 차려 축원, 덕담을 하고 빌거나 절하는 정도인데요. 치성은 주부가 가족의 소원을 대신 빌어주는 형식의 비형식적인 의뢰이며 정기적인 것도 아니고 특히 소원이 있을 때 하는 의뢰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뢰인 푸닥거리나 두 손을 비비면서 신에게 병이 낫거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일은 비손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민간신앙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 치성이란 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박경욱님 정답은 치성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신령이나 하늘에 빈다는 뜻이죠. 쉽고 1132 쓰시는 분 정답은 치성입니다. 아, 대학 입학을 앞둔 시기에 부모님이 좋은 대학 가라고 치성을 들이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치성 덕분에 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 문자를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뭐 이렇게 일상에서도 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비는 이 치성을 드리는 어떤 기도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보면은 자식들이 아, 참 감동을 받고 참 열심히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그 기도 정성 덕분에 우리가 바르게 마음 잘 챙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뒷번호 9012 쓰시는 분 오랜만에 문자를 보냅니다. 정답은 1번 치성입니다. 정성을 드린다는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지극정성 다 드려 하루도 빠짐없이 공을 들이셨습니다. 아, 그래서 헛됨 없이 자식들이 자기 일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희의 장현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들의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을 또 챙겨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G.O.D.입니다. 어머님께.

네, 오늘 제안절입니다. 이 법의 은혜에 대한 또 말씀을 또 드려봤는데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다 이 법을 잘 지킬 때 도움을 얻을 것이요라는 법문을 또 소개를 해드렸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서로 믿게 하고 안전하게 또 더불어 살 수 있게 만드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키기로도 다짐하는 또 법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또 넓게는 세계가 평화롭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다가오는 주말에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원은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가끔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규범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반면에 법이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딱딱한 법조항이 없어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또 양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과연 언제쯤 올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최양숙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달려라 청춘.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민간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휴의 첫날이죠. 빨간 날이죠. 쉬는 날이지만 아름다운 인생은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예, 녹음방송 아니니까 깜빡하지 마시고 어서들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78주년을 맞은 제헌절이죠. 18년 만이라고 해요.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처럼 이 헌법이 제정되고 또 공포된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있죠. 결국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다시금 되새기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서도 제가 뭐 여는 글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 반면에 법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은 순간도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스스로 서로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또 그쵸. 누가 보지 않아도 먼저 양심과 규칙을 지키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교통신호도 지키고요.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요.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고요. 뭐 우리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분들은 누구나 다 그런 양심이 다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정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 모시고 2시간의 추억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제헌절 공휴일이지만 우리 아름다운 인생은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3부와 4부는 여러분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지는 음악다방 은다방, 또 어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다방도 여러분 만나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미성 자매의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꿈 같은 사나이. 네. 미미성 자매의 꿈 같은 사나이. 아, 네. 문자를 좀 읽을까요? 예, 네, 지금. 아. 꿈 같은 사나이 아니에요? 곰 같은 사나이. 아, 제목을 제가 잘못 얘기했다고요. 곰 같은 사나이입니다. 미미성 자매의.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는 고령층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더라도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신청을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는 조건을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소득 인정액 산정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때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고령층의 실제 자산 자료가 변동되는 시점에 맞춰 수급 자격을 즉각 재점검해 사각지대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강원도 강릉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대관령 4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뒤 이어진 화재로 인해 검은 연기가 터널 안을 가득 채우면서 터널 내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쯤 진화에 성공했고요. 한국도로공사는 연기가 다른 터널로 확산할 수 있다면서 한때 대관령 나들목과 강릉 분기점 간 31km 구간에 대한 양방향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인천 방향은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또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는 만큼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분들은 구간 진입 전 최신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주말과 휴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그쳤던 장맛비는 주말인 내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부터 일요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엔 100에서 최대 300mm, 충청엔 80에서 최대 250mm 이상으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경북 북부에도 최대 150,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지역엔 시간당 5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전주 24도, 부산은 2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31도, 대구는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맛비는 전국에 걸쳐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송남의 고향으로 내려가야지, 그리고 남석훈과 봉봉 사중창단이 같이 불렀습니다. 아줌마 집, 이렇게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재연절입니다. 연휴의 시작이고요. 고새 딸이 오늘 고새 따라 비도 내리곤 했었지만 큰 비는 아니었는데 오늘 저녁 밤부터 큰 비가 내릴 거라고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뭐 연휴 내내 일요일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아, 장마가 이제 좀 끝났으려나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무튼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큰 피해 없이 좀 비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대구는 비가 내렸었대요. 그렇게 비가 안 내린다고 다들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대구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대구 북구의 윤형준님께서 대구는 비가 요란하게 한바탕 쏟아붓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예, 큰 피해 없이 좀 많이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으면 적어서 안 오면 안 와서 또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그죠. 생방송 금요일이면 정말 다행이다. 안심하면서 행복한 날로 여겨진다고 금채원 기사님께서 오늘 생방송이 너무 좋다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우리 강태형님도 밤 늦은 시간 또 새벽인데도 찾아주셨어요. 이곳 체감 온도는 22도예요. 장마철이 시작됐어요. 새벽 하나 낮 기온은 보통 35, 37도 정도 예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주셨네요. 그쪽도 여름이군요. 네, 문주란의 그 사람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들꽃님 오늘 회사일로 낮에 굉장히 바쁘셨대요. 애 많이 쓰셨고요. 문주란의 그 사람 청해 주셨습니다. 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1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성북동의 배 용준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문성의 남진아의 끝곡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 여름 휴가는 아인과 함께 보내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고 따뜻한 동행 늘 함께라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더 붙여주셨네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황정자의 오동동 타령으로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헌절이죠. 공휴일입니다. 국가공휴일 경축일인데도 저희는 쉬지 않고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녹음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그냥 아름다운 인생 참여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생방송 한다고 여러분들께 많이 오시라고.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대구 비 왔다고 반가운 소식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대구는 오늘 오후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소강 상태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시 또 비가 오는군요. 마음이 시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나팔꽃님도 대구 사시는데요. 오늘은 대구에도 비가 왔어요. 무섭게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잠시 그친 듯 좀 시원해졌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비가 확 내리고 나면 열섬 현상이 좀 이렇게 흩어지고 물러나니까 좀 시원해집니다. 좀 더 왔으면 좋겠네요. 그쪽 그 대구 지역 경북 북부 쪽이 좀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좀 많이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네에서 구경옥님 오셨어요. 예, 그 동네 하는 동네가 아니라 부산 동네, 예, 동네 온천 있는 구경옥님, 진행자님, 제작진님, 번님들 모두 오늘도 무탈하셨나요? 날씨는 덥지만 추억어린 옛 시절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2시간 재미나는 일들과 좋은 노래로 시원하게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즐겨주세요.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대구 전종구님도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날씨 오랜만에 비가 내려서 너무 좋습니다. 음악도 참 좋고요.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까지 막 생길 정도로 비님을 반겨주시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노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분을 이어서 굉장히 사랑 노래인데요. 심현옥과 남백송 이 두 분이 부른 노래입니다. 뭐 벌써 추측하시죠? 전화통신, 전화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재미난 내용이 들어있는 아름다운 사랑 얘기죠. 김포의 우리 신영철님께서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더위가 좀 가시는 것 같은 저녁 시간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모두들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뒷번호 9878 쓰시는 청취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남부지방은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비가 좀 전국에 골고루 내려주었으면 좋겠네요. 김영만과 백야성의 김군 백군 청해 주신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재난방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7일 19시 30분 경부 김천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잘 듣고 계신다고 인사들을 주고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서울 미아동의 이종덕님 반갑습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덧붙여 주시면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더 감사하죠. 찾아주시니까 예, 예, 서로 이렇게 훈훈하게 서로를 위해서 예, 또 응원해 주시고 덕담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냥 일할 맛이 난다고 제작진하고 저하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도친 장미님도 자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부평에서 말구노스님도 오늘도 생방송으로 만나서 더욱더 반갑다고요. 장마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마철에 건강들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곡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부산의 개나리님께서 웃음꽃 가득한 저녁 만난 식사를 하셨나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이미자의 오기 엄마. 그리고 이어진 노래는 대구 최영아님의 신청곡입니다. 기성입니다. 나는 몰랐네.

제가 기성의 나는 몰라네 들으면서 이 노래 말고도 이제 기성 가수가 부른 노래들 이렇게 들으면서 늘 생각하는 건데 꼭 남진 가수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 느낌이 그 톤이나 이런 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오늘도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생각이 있으실까요? 전주 현동수님 텃밭에 고구마 심으셨나 봐요. 고구마 꽃이 활짝 폈습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주셨는데 저는 나팔꽃인 줄 알았어요. 아, 고구마 꽃이 이렇게 생겼군요. 그 연보라색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어 되게 예뻐요. 예. 서울 촌놈이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고구마 저 수확하시면 맛있게 드셔야 되겠네. 이거 고구마 쪄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그죠?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오늘 3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신청곡들 사연들 같이 어우러지는 음악다방 은다방 DJ 은과 하는 시간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뮤직으로 하는 은다방 기대해 주시고요. 남양주 이경수님하고요. 마포 대원씨님이 최희준의 길을 청해 주셨는데요. 남양주 이경수님은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연중 무휴 아름다운 인생이 명불허전이죠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같이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 시작곡은요. 촛불이었습니다. 정태춘의 목소리였죠. 대구의 나팔꽃님이 청해 주셨고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같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부 시작됐고요. DJ 은과 함께하는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지는 은다방 이제 문을 열 준비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산 해운대 방현재님께서 주말인데 휴일인데 생방하신다고 수고 많으시네요. 그만큼 더욱 가까이 아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마음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음악다방 은다방의 사연과 리퀘스트 뮤직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3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대구에도 비가 오네요. 공휴일인데 제작진님과 진행자님께서 문을 열어서 출석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하는 데 있는데 이 쉬운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인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띄워드리는 리퀘스트 뮤직은 한명숙의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께서 은다방 첫 곡으로 노크해 주셨습니다. 한명숙의 노란 셔츠의 사나이 같이 들었습니다. 나팔꽃님이요. 3부 첫 곡으로 우리 촛불 들었잖아요. 사연 주셨어요. 촛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좀 우울했었는데 덕분에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많이 더운데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운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렇죠. 그립고 보고 볼 수가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좀 더 어두워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다른 무엇인가로 상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많이 가까이 하고 찾곤 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추억의 노래였으니까 였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리라 생각이 들면서 음악다방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테이블로 우리가 넘어가 봐야 될까요? 인천 부평 테이블로 가볼까요? 우리 말구노수님께서 청해 주신 박일남의 추억의 그림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우리 구경옥님. 구경옥님은 항상 이 저희 음악다방 은다방을 엄청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십니다. 오영아의 잊을 수 없는 그대를 청해 주시면서 리퀘스트 뮤직은요. 은다방 금정산 초록향기 내음 가득한 창가에서 옛 벗님들과 시원한 주스 한 잔 달콤한 아이스크림 먹고 은은한 음악으로 사랑을 나누어요. 이렇게 이야기와 함께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지겠습니다.

어둠 속에 사라져간 다정했던 너의 그림자 이젠 모두 흘러가버린 가슴 아픈 추억이라 가슴 아픈 추억이라.

아이네 우리 진행자님 마음이 참 따뜻하세요. 두루두루 다 잘하시는 것도 고맙지만 아유 깜찍하게 실수할 때 신비로운 마력에 겸연쩍어 하시면서 웃는 모습 6천만 불짜리입니다. 재주가 너무 매력적이세요. 예, 진행자님 참 좋습니다. 예, 아름다운 예, 은다방의 은 DJ에게 우리 부산 개인택시 테이블

김천 네. 찐팬께서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웃는 모습 제가요 겸연쩍으니까 웃는 거지만 글쎄요 뭐 머리도 글쩍글쩍합니다. 네. 여러분 안 보이셔서 그렇죠. 그리고 예, 골고루 적당히 예, 비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방송이라서 너무 좋아요. 부산 은하수님께서 아이 고맙습니다. 예, 매호동 가로수님도 오셨어요. 아파트 경비 근무 중이시래요. 저녁 먹으면서 아름다운 인생 채널 고정입니다. 잘 듣고 있다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밤 3시겠네요. 근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뒷번호 1500 쓰시는 우리 청취자께서 나훈아의 울지도 못합니다 라는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나훈아 버전은 음원이었고요. 하춘아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어요. 울지도 못합니다. 이 노래로 한번 준비했고요. 또 강남의 서풍근님의 신청곡까지 같이 듣겠습니다. 남진입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잠시 재난방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7일 20시 10분을 기해서 경북 구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7일 20시 10분을 기해 경북 구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전주현동수님 말씀대로 비 피해가 좀 없이 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부하고 4부, 4부도 이어서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 은다방 계속 할 거니까요. 신청곡과 사연들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다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이들 보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대구 북구 윤형준님의 신청곡으로 3부 마무리합니다. 장현입니다. 빛속의 여인.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어쩌면 이다지도 변했단 말이냐. 내가 살던 초가삼간 허물어지고 내 부모 내 형제는 다 어디로 갔나. 그 옛날 내가 심은 한 송이 해당화 나를 반기네. 나를 울리네.

멀리 부산 테이블의 은하수님이 청해 주셨어요. 박재홍의 내가 심은 해당화, 이 노래로 4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DJ 은과 함께하는 음악다방 3부 이어서 4부에도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과,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애청자 여러분, 엘살바도르에서도 함께해 주시잖아요. 우리 강태형님께서 글로벌 음악다방 은다방과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4부가 시작됐고요. 윤영광 기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김혜혁 테이블의 검은 그림자님,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 주셨고요. 남양주의 표세양님, 남양주 테이블의 표세양님은 고향 친구들이 그리우신가 봐요. 오늘 찾아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떠올리시면서 추억도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랑구 테이블의 임혜자님, 이사 준비하고 계신데요. 아유, 네, 바쁘시겠어요. 정신 없으시죠. 번잡스럽고. 이곳 아파트에서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 해요. 왠지 마음이 바빠집니다. 하지만 아인 방송은 잘 듣고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곁에 두어 주셔서 고맙고요. 또 경기도 수원에서 임순자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부산에 우리 박시우군 오늘 아빠랑 같이 워터파크 놀러 갔다 왔대요. 아, 아빠랑 같이 듣고 있어요. 워터파크 갔다 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빠랑 같이 들으니까 더 좋아요 해주셨어요. 아빠는 아무래도 아직 이제 젊으시니까 옛가요 세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르신들 할머니나 고모 할머니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아빠가 우리 시우군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같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께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변산 민호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참 늘 동네에 계신 그 어르신들 잘 공양하고 진짜 친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잘 효도를 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시골집 고택 대문 앞에 황토밭이 있어요. 텃밭에 심은 참외랑 수박이 썩 잘 익었길래 이웃과 나눠 먹어도 워낙 양이 많아서 어제 자재를 사다가 몫을 불러서 시원하게 원두막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고부댁 청주댁 할머니께, 할머니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싸게 팔아서 용돈하세요 했더니 오늘 엄청 많이 팔았다고 좋아하십니다. 두 분께 나눠드리니까 더 좋아하시네요. 이렇게라도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거죠. 그럼요. 잘하셨습니다. 수박하고 참외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잘 익었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김정구의 노래 수박 타령을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합숙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태용님께서 엘살바도르에서 바다의 교향시를 청해 주셨거든요. 네, 이 노래 네, 전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합석을 청해 드리고요. 또 바다의 교향시를 또 보내오셨어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우리 충남 서산에서 유상욱님도 바다와 관련된 노래를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네요. 네, 그렇게 합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부산의 최배련님의 신청곡 한 곡 더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휴일인데도 생방을 해주셔서 너무 반갑다고 노래 신청할게요. 무더운 하절에 아름다운 인생 제작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남인수의 노래입니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교향시가 저희가 그 원곡 버전으로 음원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음질이 다소가 아니라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양해를 말씀드리고요.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 드렸습니다. 금요일까지 생방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비가 많이 온다는데 주말 건강하게 보내세요.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말고노스님이 인사 주셨고요. 또 중랑구 김영하님께서 원음 방송 덕에 걷기 운동이 됐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걷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방송과 함께하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좋네요. 다음의 행복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늘 우리 김영하님의 루틴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산진구 이상근님도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쨌든지 이겨가야지요. 이 더위 한번 이겨봅시다. 네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명당 자리 은다방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사업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체인점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밤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애청자 가족 모두 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서울 마포의 최병건 기사님께서도 네, 각 지역에 우리 지역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지역 자리 체인점 점주가 돼주시면 되겠죠. 뭐. 예. 인천 왕해청 기자님도 네, 또 행복한 음악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잘 듣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충북 음성에서 노영구님은 어둠 따라 새들은 둥지로 돌아오고요. 하루를 접고 편안한 마음으로 은다방 문을 엽니다.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원에 미워하지 않으리 전주현 동수님 그리고 고향 친구들과 듣고 싶다고요. 남양주 표세양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안다성입니다. 바닷가에서.

밤새 큰 비 소식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네요. 모두들 무탈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은요. 오기택의 비 내리는 판문점인데요. 우리 대구의 남준호 님이 청해 주셨고요. 우리 임순자 님도 영등포의 밤을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합석을 청하면서 이 노래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환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유독 성격이 긍정적이고 유쾌해서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매사에 부정적이고 늘 우울한 빛을 띠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대체로 맑고 밝은 미소로 주변을 활달하게 깨우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차갑게 찌푸린 얼굴로 주변의 공기마저 어둡고 불편하게 만들곤 하죠.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나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이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내 기운까지 무겁게 가라앉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원만한 결실을 맺고 싶다면 내 안의 기운부터 먼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임주연의 내 마음의 기쁨을 듣고 왔습니다. 인간관계의 거울은 참 신비롭습니다. 내가 먼저 따뜻하게 웃으면서 덕담을 건네면 상대도 어느새 밝은 미소로 화답해오고 그 맑은 미소를 바라보는 내 얼굴 역시 한층 더 환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퉁명스럽게 화를 내며 짜증을 부리면 상대 역시 차갑게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그 어두운 모습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얼굴은 한결 더 무겁고 어두워질 뿐이죠.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약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한다. 결국 내 삶에 찾아오고 나에게 되돌아오는 건 내가 먼저 세상과 타인을 향해 지어보인 마음의 결과물 아닐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고마운 인연뿐 아니라 비록 내 마음에 서운하고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옹졸한 상극의 빗장을 풀고 상생의 다정한 말로 맑은 기운을 터줘야 비로소 나에게도 온화하고 커다란 상생의 기운이 온전히 응해오는 법입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58장 반가울사 우리 동포, 성가 61장 아는 것이 힘이다, 성가 69장 곳곳이 부처님.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죠. 우리의 일상이 늘 평탄할 수만은 없듯이 누구에게나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찾아오는가 하면 또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좋은 기억은 가슴 깊이 오래 간직하고 속상한 일은 털털하게 털어내며 늘 밝고 활달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아주 작은 역경에도 쉽사리 마음을 빼앗겨 어둡고 침울한 그늘에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 안에서 스스로 키워낸 불안과 우울은 결국 내 주변의 공기마저 위태롭고 어둡게 물들이고 그렇게 탁해진 기운은 고스란히 나에게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호우의 가장 판이 큰 세상, 김희진의 길이 좋은 소리만 나게 하라, 박재환의 도가의 공부는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학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면 참 고맙고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나아가 나 역시 어떤 식으로든 그 고마운 마음을 되갚아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지기 마련이죠.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결국 내가 먼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좋게 만들어줄 때 그 온화하고 맑은 기운이 커다란 메아리가 돼 나에게도 돌아오게 될 겁니다.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기운을 터야 한다 하신 정산종사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계를 마주할 때조차 먼저 미소 짓고 다정한 말을 건네 삶의 수많은 악연마저도 늘 은혜롭고 좋은 인연으로 맑고 밝게 가꾸어가는 단단한 공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머니 끝곡으로 이수진의 난세를 살아가는 법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아, 기차가 철로를 가는데 만일에 한쪽 철로가 어긋나 있을 때 기차는 못 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똑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되 주체는 결국 정신 문명에 둘 수밖에 없다. 영전 무소불 씨가 그래서 킥 풀려가지고 쉬는 바가 없고 역시 장전 무유단하야 끊이지 않게 해라 끊어지지 않게 해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옳은 길이라고 하면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법신물 이런 진리의 법신물 이런 진리가 계시잖아. 우리의 종기인 법신물 이루는 진리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앞과 또 난생 사은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살기 어려운 그 사은. 사은의 그, 그런 데 어디가 있냐. 없어서는 살 수 없다는 있단 말이죠. 없으면 못 살아. 있으면 살고 없으면 못 산다.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의 앞에 진리를 밝혀주시고 사은의 도리를 알려주시고 중생제도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낙원세계의 길을 알려주신 주세성자의 앞에 지심 경약하고 직한 마음으로 굳게 약속을 하자. 또 간지상원대로사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원력을 올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큰 예로 회상을 만났고 정법을 만났고 주세성자를 만났고 또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났으니 우리들이 그 가르침들을 그 베풀어 주심을 가슴에 안고 폐간에 새기고 또한 마음에 다짐을 해서 그 어른들이 또 그 진리가 하시고자 했던 그 사명을, 그 지명을 우리들이 안고 품고 살아서 그 사업에, 그 진리에 우리들이 다가서는 그러한 사람이 꼭 돼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계시고 스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심하고 안분하면서 공부 사업을 열심히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에 대한 소응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극한 허와 무와 정과 별은 그러니까 그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극허라 그랬죠. 극허, 극무, 극정, 극멸 이체 성근이라 진리 바탕 성품의 근원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바탕되고 성품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성 즉 이 이직성이 되는 거죠. 진리와 내가 즉 내 성품이죠. 나와 진리가 둘이 아니다. 만약에 진리가 따로 있고 내가 나의 성품이 따로 있다 하면 어떻게 진리에 합의를 됩니까? 합의 못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근원체는 결국 성품과 진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경지 거기에 이르면 나도 진리의 노릇을 할 수가 있다. 회와 무비추라고 그래서 지혜와 조화가 나오지 않음이 없으니 지혜와 조화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깨우침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별반 없는 것 같죠. 보통 볼 때는 우리가 성인과 일반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그러나 그 용심을 보고 현행을 본다. 마음 쓰는 것을 보고 행동으로 놔두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 보통 사람과는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 왜 그러냐?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가 비추기 때문에 그렇다. 인계 우주문이라 예, 우주의 문을 열음이라. 진리의 문을 열어놓고 성품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의 문이 열림으로써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지혜의 문이 열림으로써 세상의 생명을 제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성품이 이치고, 이치가 바로 성품이기 때문에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 하는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사람 됨됨이가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름 비하죠. 하나의 둥근 진리에 큰 집을 짓고. 이미 큰 집 지어져 있죠. 다만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 밖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지어져 있다. 우주 천지장이라. 우주와 하늘 땅을 마당으로 해서. 그리고 우주의 큰 집, 다시 말하는 하나의 둥근 진리를 집으로 삼고 우주 전체, 천지 전체를 내 마당으로 삼아서 차리 군생불. 그래서 이런 속에서 무생령과 부처와 함께 살아.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은 그 바탕에서 우리들이 함께 산다. 여사 영세장이라. 그래서 스승과 더불어 긴긴 세상 갈무리리라. 그래서 중생과 부처와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어울러 사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런 진리요 우주 공곤의 큰 마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겁이 금시제하니. 긴긴 세월을 알겠지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영겁의 자리다. 영생의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오늘이 되고 또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되고 내일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금생이 되고 영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다. 그 말이야. 내가 현재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 직장을 일을 하는 자리, 눕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영생이다. 진공 우주존이라. 참대오 텅 빈 곳은 우주에 있으라고. 우주 텅 비었죠. 빈 곳에서 지혜 광명이 결국은 바랄 수밖에 없다. 심중 벌레자라면 마음 가운데 벌레가 다 끊어진다면 모든 벌레, 사량, 개교, 잡념 싹 끊어지면 텅 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랑도 벌레고 자비도 벌레고 뭐 욕심이나 또는 시기, 질투 이것만 벌레가 아니라 사랑도 벌레고 남의 베풀어준다는 그 자체도 벌레고 벌레하는 것이 없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라. 다 끌어내라. 회복 자연도 나야. 그러면 지혜와 복나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도타오게 된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닦아서 밝혀지는 지혜가 아니라 여기는 닦지 아니해도 저절로 발현되는 지혜. 또 지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짓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갈무려 있는 그 복락. 이것을 우리들은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벌레 다 끊어지면 자연적으로 지혜와 복락은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 정신 점호하고 정신은 열려져 점점 깨어나고. 수행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정신도 열리지 않는다. 수행을 하니까 정신도 열리고 정신을 열리기 위해서는 결국 수행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발물질 우맹이라. 그래 물질은 발달해서 더욱더욱 밝아진다. 계속해서 밝아지지 않습니까? 뭐 화성을 가기도 한다. 앞으로는 화성 가서 산다고 뛰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달나라 가는 것은 옛날 이미 옛날부터 해왔고 지금 화성까지도 이렇게 가서 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주 전체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새털 같은 거죠. 어림도 없죠. 그게. 과도 부어세하니 과학과 도학이 세상에 펼쳐 화학은 물질 문명이라고 할 수 있고 도학은 정신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철로 두 길처럼 쭉 이렇게 굴러간다. 낙원 족하여 낙원을 밟는 데서 맞으며라. 이 자리에서만 낙원이에요. 이 자리가 낙원이에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어디에 낙원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 가족이 사는 그 자리가 낙원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낙원을 이뤄서 가족이 낙원 세상에 살고 그 낙원석에 사는 가족이 또 사회의 이론에서 살고 그럼 자연적으로 사회도 낙원세계가 된다. 또 그 사회가 모여서 결국 하나가 국가 그럼 낙원 국가가 되는 거죠. 또 국가와 국가가 모여가지고 결국은 세계가 되기 때문에 세계도 낙원세계가 된다. 이렇게 볼 때 가장 근본은 결국은 나에게 있다. 내가 얼마만큼 낙원 생활을 하고 낙원의 경계에서 가정을 이렇게 건사하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세계가 낙원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근원은 결국은 나에게서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낙원 세계가 우리들의 그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뒤에 누차 말씀드리면 내가 밟고 있고 서 있고 앉아 있는 그곳이 있다. 석양은 함을주하고 돌로 만든 약은 달을 머금고 달아나고 양이 생명을 가진 양으로서 마음대로 뛰어나죠. 그런데 돌로 만들었다 할 때는 생명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도 다 생명이 들어있다. 앞에서 말씀대로 천지의 식이 들어있다. 우주의 이치가 들어있다. 그 양으로서 가진 본래 마음 성품이 분명히 들어있다. 그래서 밝은 달을 머금고 타나 달려가죠. 자기 본성 그대로 놔둬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무한의 세월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양을 돌로 만들었으니까 저건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무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 돌 하나하나가 우주의 생명을 가득 품고 있는 진리체다. 철은 다분표라. 그래서 쇠 호랑이 구름 딛고 높이 나나. 쇠도 많은 호랑이도 마찬가지. 거기에도 생명이 들어있다. 불성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구름을 밟고 높이 높이 날 수가 있다. 운종용 풍종어라 그러거든요. 운종용 풍종어라. 구름 뒤에는 반드시 용이 따르고 바람 뒤에는 반드시 호랑이가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만큼 빠르기도 하고 그만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새로 만든 호랑이지만은 구름을 딛고 제 마음대로 날아더라. 어약천교야니 고기는 하늘 가운데 뛰어 드러나고 연비어천이라 그래요. 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죠. 그러나 하늘을 거슬려서 날 수가 있다. 또 연비지리어라. 솔개는 땅속을 날아서 소야. 솔개는 반드시 하늘을 날아야 하는데 왜 땅속을 나느냐. 결국 땅과 하늘 둘이 아니다. 하늘의 기운이 뭉치면 땅이 될 수도 있고 땅이 흩어지면 결국은 하늘이 될 수도 있다.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하늘을 날고 솔개가 땅속을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연비어천이라. 연비어천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를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거라고 보지 말고 항상 가장 가까이 나에게 있다. 내 주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눈을 육안을 뜨려고 말고 그러니까 육안을 뜨려고 말고 심안을 뜨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육신의 눈이 열려서는 그 깊이 있는 진리를 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론이란 우주의 큰 도이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천지보다 먼저 했으되 우주보다 먼저 했으되 시작 없어. 또 우주보다 뒤에 한다 할지라도 천지보다 뒤에 한다 할지라도 그런 끝이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우주의 홍도예요. 큰 도예요. 큰 도. 큰 도. 작은 도가 아니라 큰 도다. 또 사은이란 만물의 달덕이요. 만물 하나하나 다 키워서 그 자체로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결국은 사은이 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인 은인 그러잖아요. 그럼 은인 가운데 가장 큰 은인은 누구겠어요? 결국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는 은인, 내가 살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주는 은혜, 그 사은 아닙니까? 그래서 달떡이에요. 누구에게나 통달하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합니다. 사전에 보면 덕자를 풀이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덕은 득이하라 그랬어요. 덕은 득이하라. 얻는 것이다 그래요. 얻는 것이다. 만족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요. 예를 들면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만 다시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이거 암기가 죽어버려야겠다. 근데 너 가져. 그러면 받는 사람이 어쩌겠어요. 지가 쓰기 싫은 게 놔주는구만. 지가 갖기 싫은 게 놔주는구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마음 속에는 원짢은 면이 있어서 밖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설사 내가 필요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이거 자네가 쓰게 줘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아 마치 그래도 어떻게 좀 구할까 살까 어쩌고 했는데 그걸 나를 줘? 참 고맙네. 만족을 할까? 그래서 얻지 않아요. 만족을 얻지 않아요. 이것이 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덕이다. 그러면 왜 사은이 덕이라 했냐? 물물 하나하나가 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은혜가 흘러가니까 거기에 의해서 만물이 전부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거두지고 겨울에는 갈무리 했다가 다시 봄이 오면 낳고 여름 자라고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진리니까 사은이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다 하시는 거지 사람은 절대로 못 한다. 그래서 이것이 덕입니다. 바로 득. 만족해. 기뻐. 받았을지라도 기뻐. 따라서 부처님이 나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법신의 이치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법신법의 진리가 세상에 나타나게 됐다. 드러나게 됐다. 따라서 우리의 주세부처님 대존하님께서 나오시지 않았다면 결국 둥근 진리, 이루는 진리가 열리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불개세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과 부처님은 대를 이어 조조상전이고 조사와 조사는 서로 전할 뿐이고 그럼 부처님 사후에 열도안 뒤에 얼마나 많은 성자들이 다녀갔습니까? 그렇지만 모두가 다 부처님의 법에 적을 두고 즉 연원을 두고 부처님의 도를 펼친 거라고. 그런데 대중사님께서 이렇게 대각을 이루신 뒤에 부처님의 행적이나 부처님의 경전이나 말씀을 듣고 볼 때 내가 수행했던 그 길과 같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연원을 정한다. 이게 불불개세 아닙니까? 불불개세. 그래서 주세성자로 대중사님께서 오신 게 분명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총부 경례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나뭇잎이 큰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연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하나 딱, 이제 쉽게 말하면 동그라미죠. 이런 상 하나 딱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예, 뭐라고 썼냐 하면은 차시 우주지 진리. 이 우주 진리다, 이건. 법신부의 진리다. 이런 상은 진리다. 역시 아성지 진리. 내성품의 진리.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 낮춰보지 말자. 그 말이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그 요소가 나의 본성에 그대로 갈무리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나는 가장 훌륭한 부처님이다. 나는 우주를 내 안에 갈마가지고 있는 이런 상의 진리이다. 이렇게 배짱두둑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역시 재불지 침묵해라. 부처님의 참 어미가 누구냐? 물론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 대중사님도 부모님이 계셨고. 그러나 부처님의 어머니는 어디에요? 결국은 이런 진리다. 그래서 이런 진리자는 부처님의 어머니고 또한 성품의 근원이고 따라서 우주의 진리자리이다. 이것을 알 때 우리들이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 자신들인가를 생각하고 또한 알아서 네, 자기 비하는 사실 하지 말자. 자기를 이렇게 낮추기 시작하면 세상을 살아갈 맛이 안 나요. 가장 위대한 부처님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를 참대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잠시 재난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7일 21시 50분을 기해 대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시 50분을 기해 대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보준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잠시 재난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7일 22시 10분을 기해 경북 경산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2시 10분을 기해 경북 경산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말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도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95.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본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

0: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정작 필요했던 말들은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i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우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2시경에 인천광역시 연평도 우도, 3시경에 경기 김포시 파주 동북부, 파주 서북부, 파주 남부, 인천광역시 강화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와 비닐하우스 결박, 과수 지주시설 고정 등 미리 대비하고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않아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0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옛말에 땅으로 인하여 거꾸러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였나니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5장 법문입니다.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3시 20분경에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시, 포천시,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와 비닐하우스 결박, 과수 지주시설 고정 등 미리 대비하고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에 끌려 죄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 죽을 것을 모르는 것과 같고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물 안의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곳으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28장 법문입니다.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3시 40분경에 서울시 서남권, 서울시 서북권, 인천 영종도, 인천 남부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와 비닐하우스 결박, 과수 지주시설 고정 등 미리 대비하고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4시경에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서울시 동남권, 서울시 동북권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와 비닐하우스 결박, 과수 지주시설 고정 등 미리 대비하고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0: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멀리 떠나는 여행이 설레는 이유, 모든 풍경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늘 보던 것들의 풍경에서 시선을 돌려 생경한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 설렘이 끝이 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익숙한 것들이 반기지요. 여름날의 짙은 가로수 그늘, 소나기가 지나간 뒤의 흙냄새, 평소에 놓쳤던 일상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행은 이렇게 일상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기 위해 떠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떠남도 머뭄도 좋은 계절,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1: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4시 45분경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와 비닐하우스 결박, 과수 지주시설 고정 등 미리 대비하고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18일 4시 50분경에 서울시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송 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5시경에 경기도 동두천시 신천, 송천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부속물 및 공사현장 관계자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항상 담읍니다. 공부를 오래 해서 수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립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5시 40분경에 경기도 포천시 포천천 포천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부속물 및 공사현장 관계자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자비행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종법실 화병에 꽃을 꺾어다 꽂는지라 한두 번은 반겨하시더니 세 번째에는 말씀을 하시었다. 앞으로 꽃을 꺾어 오지 마라. 어느 곳이나 도량이니 피어있는 그대로 대중도 보고 나도 보면 좋지 않겠느냐.

중앙총부 산책을 나가 꽃 몇 가지 꺾어서 사무실에 두고 싶을 때마다 이 법문을 생각합니다. 어느 곳이나 도량이니 피어있는 그대로 대중도 보고 나도 보면 좋지 않겠느냐. 스승님의 뜻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그레첸 파를라토의 음성으로 듣는 바흐 첼로 조곡 1번 가운데 미뉴엣입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면 그 일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할 때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간의 과정과 결과를 비교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킨다면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나의 일처럼 늘 반조하는 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막힘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밝은 지혜를 얻어서 큰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4장 좌선법 좌선의 요지.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쉰 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 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 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에 수기를 태우고 정신에 광명을 덮을지니,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바, 사람의 육근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근을 운전했으면 온 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 몸의 수기를 졸이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근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히 하려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끓이어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니라. 좌선의 방법.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자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뇌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 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에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보라. 입은 항상 다물지며 공부를 오래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면 맑고 요나란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 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있으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낙망하지 말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가려워지는 수가 혹 있나니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고 만지지 말라.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이 강거하라.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처소를 잊고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좌선의 공덕. 좌선을 오래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은 열 가지 이익이 있나니 경거 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육근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단전주의 필요. 대범 자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의 통례이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또한 이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뇨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뇨한 법이라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에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 양득하는 법이니라. 가나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 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가나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가 쉽고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좌선하는 시간과 의두 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좌선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83장 오늘 아침 좌선 때를 장미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24. 송도성이 여쭙기를 제가 전일의 옛 성인의 경전도 혹 보았고 그 뜻의 설명도 들어보았사오나 그때에는 한갓 읽어서 외울 뿐이요 도독의 참뜻이 실제로 해득되지 못하옵더니 대종사를 배운 후로는 차차 사리의 밝아짐이 있사오나 알고 보니 전에 보던 그 글이요 전에 듣던 그 말씀이온데 어찌하여 모든 것이 새로 알아지는 감이 있사온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경전은 비유하여 말하자면 이미 지어놓은 옷과 같아서 모든 사람의 몸에 고루 다 맞기가 어려우나 직접 구전 심수로 배우는 것은 그 몸에 맞추어 새 옷을 지어 입는 것과 같아서 옷이 각각 그 몸에 맞으리니 각자 근기와 경우를 따라 각각 그에 맞는 법으로 마음의 기틀을 개발하는 공부가 어찌 저 고정한 경전만으로 하는 공부에 비할 바이리요. 25. 목사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대개 계율을 말하였으나 저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순진한 천성을 억압하고 자유의 정신을 속박하여 사람을 교화하는 데 적지 않은 지장이 되는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목사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연히 배척하는 수도 없지 않지만은 대개는 교리의 신성함은 느끼면서도 사실로 믿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 이면에 계율을 꺼리어 주저하는 수도 적지 않사오니

다만 계율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의 정도를 따라 계단적으로 준하니 누구나 처음 입교하면 저 세상에서 젖은 습관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능히 지킬 만한 정도로 먼저 십계를 주고 또 계단을 밟는 대로 십계씩을 주며 30계를 다 마친 후에는 계율을 더 주지 아니하고 자유에 맡기나니 그 정도에 이른 사람은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을 미리 알아 행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그대로 방임할 수 없나니 자각 있는 공부인과 초학자 다스리는 방식이 어찌 서로 같을 수 있으리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거늘 방금 귀하의 주장은 천만인 가운데 한두 사람에게나 적당할 법이라. 어찌 한두 사람에게 적당할 법으로 천만인을 등한시하리요. 또는 사람이 혼자만 생활한다면 자행자지하여도 별 관계가 없을지 모르나 세상은 모든 법망이 정연히 버려 있고 일반 사회가 고루 보고 있나니 불의의 행동을 자행한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면 일동 일정을 조심하여 열분 얼음 밟는 것 같이 하여야 인도에 탈선됨이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공부인에게 계율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하노라. 26. 대종사 부산지방에 가셨더니 교도 몇 사람이 와서 배웠고 말하기를 저희들이 대종사의 법을 한량 없이 흐망하오나 다만 어부로서 생계를 삼음으로 항상 첫 계문을 범하게 되오니 이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태굴심이 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사람의 생업은 졸지에 바꾸기 어렵나니 그대들의 받은 30계문 가운데 그 한 계문은 비록 범한다 할지라도 그 밖에 29개를 성심으로 지킨다면 능히 29선을 행하여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나타나리니 어찌 한 조목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가히 지킬 만한 남은 계문까지 범하게 되어 더욱 재고의 구렁에 들어가리요. 또는 남은 계문을 다 능히 지키면 그 한 계문도 자연히 지킬 길이 생기게 되리니 이와 같은 신념으로 공부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의품 24장에서 26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6장 임주신 30계문 조행일기가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0: 6. 또 말씀하시기를 건국 정신의 둘째는 자력 확립이니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한 연합제국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감사하여야 할 것이나 공평한 태도와 자주의 정신으로 우방 여러 나라를 친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의나 세력 배경을 삼기 위하여 어느 한 나라에 편착하여 다른 세력을 대항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 우리의 정세를 살필진대 중도가 아니고는.
1: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6시 20분경에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이름이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충의의 정신이 세상에 서지 못하면 그 사업과 그 사회, 그 국가는 한갓 거짓을 꾸미는 장난에 불과하여 반드시 허망한 데 돌아가고 마나니라. 그런즉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조사하여 충의의 정신이 있다면 그를 더욱 확충시키고 충의의 정신이 없다면 강연이라도 그 마음을 이뤄내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의로서 참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의로서 하여 일반 대중이 오직 충의로서 나아간다면 건국 사업은 성공할 것이요 국가의 기초가 태산 반석같이 완전할 것이니라. 8. 또 말씀하시기를 건국 정신의 넷째는 통제 명정이니 건국을 하는 데에는 지도자와 지도받는 이가 있어야 하고 숭배자와 숭배받는 이가 있어야 하나니 만일 지도자에게 지도의 권위가 없고 지도받을 이에게 지도받을 마음이 없으며 숭배받을 이에게 숭배받을 지위가 없고 숭배할 이에게 숭배할 용의가 없다면 이른바 각자가 대장이 되어 통제 있는 정사를 잘 펴기 어려우리니 이것이 어찌 건국에 모순되는 일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젯날 지도받던 이라도 오늘날 지도하는 처지에 서면 그 지도를 잘 받고 오늘날 지도하던 이라도 내일날 지도받을 자리에 서면 그 지도를 잘 받으며 숭배에 있어서도 원근 친소와 주위의 갖고 다름을 초월하여 그 시대에 그 인물로서 정당한 지위에 있다면 경우에 맞게 대우하여 협력 병진하는 것이 문명한 사람들의 건국하는 바른 길인가 하노라.

0: 정산종 사법어 9금편 6장에서 8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성가 82장 진화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 사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32. 대산종사 서성로 교당 봉불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는 것은 시불, 생불, 활불의 뜻이 있나니 시불을 하자는 것은 자나깨나 진리와 부처님과 스승님을 모시고 닮아가자는 것이요 생불이 되자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천진불을 회복하여 완전한 권리와 원만한 능력을 갖춘 부처가 되자는 것이며 활불이 되자는 것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국가를 비롯한 시방세계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산부처가 되자는 것이니라. 33. 대산종사 부산 교구청 봉불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는 뜻은 첫째는 마음의 고향인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자는 것이니 이 자리는 우주 만유의 근본이요 재불 재성이 왕래하는 정멸 궁전으로 대종사께서는 이를 무무 역무무 비비 역비비라 하셨느니라. 불보살 성인들은 일 있을 때는 일을 하시고 일 없을 때는 마음의 고향인 자성자리로 돌아가나니 우리도 교당의 일원상을 봉안하듯 각자의 육신 법당에 마음 부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할 것이니라. 둘째는 일원의 진리 자리인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보자는 것이니 이 자리는 원근 친소가 끊어지고 너와 내가 없는 자리인지라. 늘 회광 반주하여 마음의 달이 솟고 지혜의 달이 솟고 성품의 달이 솟아 그 빛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게 하자는 것이니라. 셋째는 일원의 진리 자리에서 마음의 꽃을 피우자는 것이니 이 꽃은 일체 생명이 다 같이 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꽃이라. 세존께서는 우담바라를 공자께서는 도의 꽃을 대종사께서는 일원의 꽃을 피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고 자성과 본성과 불성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달, 지혜의 달, 성품의 달이 솟아나게 하여 온 세상에 우담바라, 도화, 일원화가 활짝 피어나게 해야 하느니라. 3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존께서 전생에 가리왕에게 팔다리를 다 잘리는 환란을 당하였어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큰 원력으로 부처님이 되시어 대자비를 전 인류에게 전하셨고 예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을 당하였어도 조금도 원망이나 미워함이 없이 큰 사랑을 온 인류에게 전해주셨느니라. 또 공자께서는 백사람 천사람에게 배척을 당하였어도 모든 것을 당신 일로 하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심으로써 인을 전 인류에게 전하셨으며 노자께서는 먼저 도를 얻었음에도 그 자리를 공자께 양보하시어 사양의 도를 온 인류에게 전해주셨느니라. 후천 개벽의 주세 성자로 오신 대종사의 자비도 저 태양보다 따스했나니 생명을 다 바쳐도 여한 없는 은혜의 진리를 전 인류와 전 생명에게 전해주셨으며 정산 종사께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20여 년 동안 내우 외환을 겪으면서도 대종사의 일원 대도를 교단 만대에 전하셨나니 우리도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국운과 교훈을 융창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서운 고통과 죽음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큰 서원과 큰 적공으로 재생 의세하는 고등 종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 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그렇죠. 천년간 우리가 뭔가 하면요, 신의 속박, 중세 천년 아닙니까? 중세 천년. 중세 천년은 뭔가 하면요, 신의 왕국이었어요. 서양에서요. 그렇죠. 신의, 신이 말이죠. 주가 됐어가지고 신이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그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철학까지도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철학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 말이죠. 이럴 정도로 말이죠. 신이 주도하는 중세 천년간 문화의 암흑기다 그랬거든요. 이 문화의 암흑기를 벗어버리고 신의 속박에서 벗어버리고 인간을 찾죠. 그게 뭔가 하면 휴메니즘 아닙니까? 휴메니즘. 휴메니즘이라는 단어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신에서 인간 찾기 운동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요, 신에서 인간을 찾아요. 신에 매몰된 인간들을 다시 찾는 것이 종교혁명이에요. 그래서 휴메니즘이 생긴 거예요. 휴메니즘. 그래서 이 휴메니즘을, 종교혁명을 일으키는 그 결정적 단서가 뭔가 하면 구텐베르크가 발행한 금속활자의 이 지금 성서였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탕이 돼. 근데 이것이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요, 이 성서 구텐베르크가요, 이제 이게 언제 찍었는가 하면 이 책을요, 그 연도가요, 1455년, 1455년, 5년에 구텐베르크가 이 찍을 금속활자로 찍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양에서 세계적으로 최초의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가 발견한 성서, 그것이 1455년에 했던 것이 그것이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았다 이 말이죠. 자, 알았는데, 자, 1455년, 1377년 비교되죠? 얼마 빠릅니까? 7,80년이 빨라요. 7,80년이 빠르게 우리 한국이 말이죠, 직지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 때 찍어냈어요. 직지라고 하는 책을 찍어냈다 이 말이죠. 직지. 자, 이걸 이제 찍어냈는데 이게 이제 지금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프랑스에요 외교관이 한국을 왔어요. 구한 말에 외교관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을 이제 처음 왔을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직지라는 책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외교관이 직지라는 책을 구입해가지고 프랑스로 갖고 가버렸어요. 프랑스로 갖고 가버렸다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 없어요. 이게 이제 이 문화재, 지금 이것이 다 지금요, 문화재 지금 이제, 아, 유실이 아니죠. 뭐 이제, 그게 우리가 갖고 있으나 프랑스가 갖고 있어도요, 그 우리나라 것이지 프랑스 것입니까? 우리나라 것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됐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갖고 가가지고요, 이제 이걸 이제 했는데, 자, 이제 그, 이제 가져가가지고 이 직지를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이제 수장이 돼 있어요.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도서관에다가 이게 이제 수장이 돼 있는 거예요. 수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수장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이요. 그런 게 이제 언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수장이 돼 있는데요. 그 뒤에 말입니다. 특별 전시회가 한번 열렸어요. 특별 전시회가 프랑스 국립 이제 박물 이제 도서관에서 특별 전시를 한 거예요. 특별 전시를 했는데 그 특별 전시의 제목이, 전시의 제목이 뭔가 하면요, 인쇄하라 구텐베르크의 유럽. 이게 말이죠, 전시의 그 슬로건이었어요. 슬로건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이제 했어요. 했을 때에 직지가 처음으로 거기에 전시됐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하니까 유럽의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다 깜짝 놀랐겠죠? 그동안에 계속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말이죠, 한국에서 78년이 빠른 금속활자본 직지가 전시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프랑스의 제1국립 제1TV, TV에서 그 전시를 보고 그걸 했는가 하면요, 그걸 내보냈는가 하면요, 1972년에 세계 제1회 도서, 도서의 해에 이제 국영방송 1TV가 어떻게 이제 지금 그 이제 제목을 잡아서 이제 방영을 해주세요. 근데 방영한 제가 제목을 지금 얘기할게요. 방영한 제목이 뭔가면요, 금속활자의 영광을, 금속활자의 영광을, 영광을, 금속활자의 영광, 그 영광을 이제 동양의 한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 동양의 한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 기가 막히죠? 금속활자의 영광을 동양의 한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 그 동양의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이렇게 말이죠. 자,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직지가요, 그 수장고 아십니까?
1: 예,
0: 그 박물관에 보관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있는 것을 박영선이라고 하는 박사가 그걸 또 다시 수장고에 처박혀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직지를. 자, 그래서 이 직지라는 이 책은 말입니다. 78년이 구텐베르크, 그동안에 우리는 말이죠, 금속활자 하면은 항상 구텐베르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개념을 이제는 뭔가 하면요, 직지. 1377년 한국에서 만드는 최초의 금속활자, 이렇게 지금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뭔가면요, 직지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불교라고 하는 정신문화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직지를 만들어서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금속활자를 찍었을 거 아닙니까? 목판도 아니에요. 이렇게 찍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면요, 정신은 삼각형은요,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된다 그랬죠. 그 전 그랬죠? 본이 된다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물질의, 육신의 삼각형, 의식주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본과 말이 분명하지만도 본은 말이죠, 말을 만들어내는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의식주의 문화를 한국에 꽃피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 이것이 말이죠, 의식주 문화로 승화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정신의 삼각형,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삼각형이 의식주를 구하는 근본이 된다. 그래서 의식주의 근본은 정신의 삼각형,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장에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하고 그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이제 공부하면서요. 자, 이 지금 저 이제 18장에서요, 분명히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요, 자, 본말이죠. 본은 정신이고, 말은 의식주고, 자,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런가 하면 육대강령. 그러죠? 정신의 삼각령, 일심 아르마리 실행. 또 육신은 의식주. 합쳐서 육대강령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육대강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본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식주는 말이 되고, 본은 이제 이 정신은 본이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이 의식주가 문화로 성화된 것을 쭉 얘기했잖아요. 의식주가요, 문화로 성화되는 것을 쭉 얘기를 했는데, 의식주만 문화로 성화돼서 되겠습니까? 또 뭐가 문화로 성화돼야 되죠? 정신. 정신도 문화로 성화돼야 돼요. 정신도요. 절대로 일심 아르마리 실행. 자, 이게 지금 정신의 상강령 아닙니까? 글쎄, 일심. 일심을 모으는 것도요. 이것이 문화적으로 성화돼서 일심을 모으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일심을 하는가?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산책하면서요. 제 항상 이거 하거든요. 이거요. 천일, 지이, 천삼, 지사, 천오, 지육, 천칠, 지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걸 하면서, 걸으면서 이걸 하면은요. 그게 말이죠. 그 속에서 자동적으로 뭔가 하면요. 일심이 형성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요. 일심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 손은 이 엄지손과 이 반대로 이렇게. 이거요. 이게요. 됩니까? 선타님 돼요? 안 되죠. 아, 이게 저는요. 계속 하니까 이게요.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여전히 이제 이렇게 또. 이 갖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렇게죠. 이게 이것이 말입니다요. 일심을 모으는데 인간들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지 일심이 쉽게 모아진다. 이게 되면은요, 일심이 문화적으로 성화되겠죠? 그 방법들이 말입니다. 우리 교단은 지금 말이죠. 아직도 제가 종교발전의 3단계를 윤희영 교수가 얘기한 거 지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윤희영 교수라는 서울대 아주 유명한 그 종교학자였어요. 그래서 원불교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요. 교조창조, 종교발전의 3단계를 윤희영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1단계 교조창조기. 교조창조기. 교조가 나타나가지고 창조,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질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나갔고 대체로 교조창조기에 지금 종교가, 신종교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제도정착기예요. 그래서 이 제도정착기는 그 종교가 지향하는 이념과 사상이 제대로 정착돼야 돼요. 우리 교단도 지금요 제도정착기를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도정착기.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면 문화창조기예요. 문화를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원불교는 그 윤희영 교수는 이렇게 했습니다. 교조창조기와 제도정착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문화창조기의 미진입한 교단이다. 이게 지금 먼저 종교학자인 윤희영 교수가 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문화창조예요. 그래서 일심을 하는데 어떻게 문화적으로 성화시켜야 하나, 또 아르마리 이거를 해나가는데 어떻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창조해 가냐, 실행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 창조를 우리가 해야 될 그와 같은 과제가 우리들에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요 사막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해도 사막을 공부하면서 이 사막은요 그냥 우리가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시사 원문에 나오는 것만 계속해서 강조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가장 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자, 그래서요. 아하데이 축제.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하데이. 아하가 뭡니까? 아하. 이거 뭡니까? 아하. 좋다. 깨달았을 때 아하거든요. 데이. 날. 대강의 날을 아하데이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고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원불교의 깨달음의 진리를 문화적으로 성화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막도 문화적으로 우리가 창조해 갑시다 하는 이런 선구자들이 이 강의 듣는 모든 분들께서 일어나줄 수 있도록 제가 염원해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이상입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더블유비에스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세의 성인들은 천지의 대운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불경하거나 회방하면 죄벌이 또한 크게 미치나니, 다만 그 한 분뿐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신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의 위력도 또한 다름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9장 말씀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오늘은 무명, 그 무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3: 예.
2: 제가 간혹 질문도 드리고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3: 예.
2: 글자 그대로 박쥐보단
3: 그렇죠.
2: 진리적인 면에서 볼 땐 진리의 안목이 없고 진리를 깨치지 못한 것. 거기서 오는 어둠. 그 좋다고 달라들었다 보면 좋은 게 또 아니고 특히 이제 저희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듯이 그 하루살이가 저녁에 이제 이게 불빛이 있으면은 좋아서 갔지만 잘못하면 지가 죽는단 말이에요.
3: 그렇죠.
2: 그런 그 어리석음의 무명이 어리석음이 주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앉아 있을 때 그때 그 고통, 그때 무명의 슬픔이라는 건
3: 그렇죠.
2: 이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3: 그렇죠.
2: 근데 앞에 제일 서두에 인사법사님께서 그냥 그 무명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그 어떤 전체적인 개념이랄까.
3: 아, 그럴까요? 네,
2: 그것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 좋은 질문이세요.
2: 네네네.
3: 이 우주가 초판될 때,
2: 야.
3: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밝음과 어둠으로 건설이 되었거든요.
2: 네, 음양상승.
3: 음양상승의 네. 도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밝음과 어둠은 같이 있어요.
2: 아.
3: 우주 간에. 그와 같이 우리 성품도 밝음과 어둠이 같이 있죠, 근본적으로.
2: 네.
3: 그래, 이제, 수행을 통해서 알아지고, 법을 알아지고,
2: 네.
3: 법을 통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 무명을 가셔야,
2: 네.
3: 고가 사라지고, 업이 사라지고,
2: 네, 네.
3: 부처님의 해명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2: 네네네. 네, 네.
3: 수행자는 이 무명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아요. 무명을.
2: 네네. 네.
3: 그러므로 이 수행자는 항상 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2: 네.
3: 그 관심이 없이 그냥 수행을 하는 걸 보면 좀, 아까 말씀 대로 안타까워요.
2: 그 자체가 무명 아닙니까?
3: 그렇단 말이에요.
2: 네네. 네.
3: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자등명 법등명.
2: 네, 그렇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3: 스스로 성품 법등을 깨달아 들고 스승께서 가르치신 법의 특부를 깨달아 들으라.
2: 네, 자등명 법등명.
3: 자등명 네. 법등명을
2: 네, 네.
3: 밝히셨죠.
2: 네, 네, 네.
3: 얼마나 좋은 법문입니까?
2: 네.
3: 우리 소태산 부처님께서도 너희들이 원불교를 창건해 갈 때
2: 네.
3: 큰 집을 짓고 무엇을 경영을 많이 하고
2: 네.
3: 그래서만 원불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아야
2: 네.
3: 그것이 참으로 교단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내 법통을 이어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2: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3: 이 부처님의 해명 이것이 바로 무명이 완전히 사라진
2: 네.
3: 그런 광명체거든요.
2: 예.
3: 대중경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당신께서 도를 오득하기 전에는 밝음이 돌아왔다가 어둠이 돌아오고 어둠이 돌아왔다가 밝음이 돌아오고 이렇게 교체되었노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
2: 네.
3: 그러니까 우리도 수행자로서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돌아오다가 밝음이 돌아오다가 밝음이 돌아오다 어둠이 돌아오는데 그 실체를 내 마음속에 정신세계에서 발견해야 돼요.
2: 아.
3: 내 정신이 어느 상태는 밝아지는 것이며 어느 상태는 어두워지는 것인가.
2: 네네.
3: 실체를 먼저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2: 예.
3: 이 법의 해명을 이어받는다는 말씀은 그 가운데 수행을 참 잘해서
2: 네.
3: 무명을 차차 수양 연구 취사의 과정을 통해서
2: 네.
3: 무명을 차차 해소해 가면
2: 네, 네.
3: 예, 밝음만 남는 그런 그 양명한
2: 네.
3: 성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무명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정의를 내린다면
2: 네, 네.
3: 물론 그 법을 배우지 못하고 성품을 밝히지 못해서 마음이 어두운 거, 어리석은 거, 네. 우치한 거,
2: 네.
3: 그걸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하자면
2: 예.
3: 그런 건데, 이 무명이 들어서 우리 정신의 세계에 늘 분별을 일으키거든요.
2: 네, 무명 때문에.
3: 분별심.
2: 네.
3: 그 불가의 한 대사께서 선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말아라.
2: 네.
3: 그런 법문으로 신일이 있어요.
2: 네, 네, 네.
3: 육조 대사가. 선한 마음도 분별이라 하셨는데
2: 네.
3: 그렇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이 무명이 들어서 그 분별을 일으킨다 그 말이죠. 또 우리가 고를 제일 싫어하는데
2: 네.
3: 고를 만드는 장본인이 무명이거든요.
2: 네.
3: 무명이 들어서 고를 만들어요. 또 고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업에서 나왔거든요.
2: 예.
3: 그 업장 역시 무명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모두가 다 이 무명에서 나온 것이에요.
2: 네.
3: 그래서 제가 초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밝음과 어둠으로 본래부터 조판되었다 이 말씀이죠.
2: 네.
3: 천지가
2: 네, 네.
3: 그 태극기가 파랗고 붉고 네, 네. 그러잖아요.
2: 네. 네.
3: 그런 자연 현상 속에서 우리가 몸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2: 네.
3: 몸에 의지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 말씀이죠.
2: 네, 네.
3: 그런 분수가 있는 이상 어찌 정신세계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리분별을 할 때 사리간에 어두우면 우리가 이를 맞을 때에는 공부가 안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2: 네, 네.
3: 이치를 궁굴릴 때는 공부하는 것 같고
2: 네.
3: 이럴 때에는 그냥 매해서 사판성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사리 간에
2: 네.
3: 일이나 이치 간에 능히 양자를 다 통달하는
2: 네.
3: 그러한 밝음과 능력을 갖춰야 하거든요.
2: 네, 네.
3: 그러므로 무명이라 하는 것이 꼭 이 정신세계에서만 무명이 없고
2: 네.
3: 그런 것은 아니고 가령 수인 예로 좌선할 때
2: 네.
3: 선을 잘 닦으면 무명이 사라지겠죠?
2: 네.
3: 그러면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명이 생긴다는 말씀 아니에요?
2: 네.
3: 근데 움직일 때도 무명이 바라지 아니해야
2: 네.
3: 무명이 없어야 그 참 해명이거든요.
2: 네, 네.
3: 참 지혜다 그 말씀이죠? 참 지혜라는 것은 선을 통해서만 얻어서 무명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할 때에도 지혜 광명을 잃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이의를 취사할 때
2: 네.
3: 그 지혜가 참다운 지혜고 인간다운 지혜죠.
2: 네.
3: 그러니까 이 무명이라는 것은 이 영혼의 무명이 생길 때 육체로 인해서 생겼다.
2: 네.
3: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사리 간에 영육 간에 동정 간에
2: 네.
3: 항상 그 지혜 광명이 무명을 누르고
2: 네.
3: 무명을 해소하고
2: 네.
3: 그런 아주 지극한 광명으로 사리에 임하고 동정 간의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무명의 의미가 꼭 육체에 관계된 것만은 아니고
2: 네.
3: 꼭 번뇌에 관계된 것만은 아니고
2: 네, 네.
3: 그래도 번뇌적 본리라는 말이 있어요. 불가에 번뇌적 본리라.
2: 네.
3: 이 번뇌 많은 생각이 무명이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2: 네.
3: 그와 같아서 무명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지만은
2: 네.
3: 아까 처음에 하루살이 말씀하셨잖아요.
2: 네, 네, 네, 네.
3: 그게 집착에 대한 말씀이거든.
2: 그렇습니다.
3: 무엇이든지 우리가 해가며 집착을 하면 그 집착하는 데 무명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생활할 때는 그 지혜가 숨고 숨어서 지혜가 네. 숨어서 무명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2: 네, 네, 네.
3: 그 번외로 그런 것이지 번외로.
2: 네.
3: 집착심으로 하는 것이죠.
2: 네.
3: 그럴 때는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2: 네, 네.
3: 그냥 중생이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2: 예.
3: 이런 것을 무명이라 하는데 네. 무명을 그렇게 정의해 놓으면은
2: 네.
3: 무명을 탈피할 수가 없어요.
2: 네, 네.
3: 그러니까 그 무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꼭 무명이 따르는 건 아니다.
2: 네.
3: 그분은 공부심. 그분은 공부심, 수행심에 의해서
2: 네.
3: 몸은 동어거나 성어거나 사리 간에 일을 네. 하거나 공부를 하고 이치를 공부하거나 간에 그런 관계없이
2: 네.
3: 정성으로 수행심을 잃지 아니하면
2: 네.
3: 무명을 우리가 능히 소멸할 수가 있다.
2: 네, 네, 네.
3: 무명을 대치할
2: 예,
3: 수가 있다.
2: 예, 예.
3: 그래서 이게 통개념적으로
2: 네.
3: 무명이라는 걸 하나로 딱 고집해가지고 이것이 네. 무명이다.
2: 네, 네.
3: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2: 예.
3: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통달해서
2: 네.
3: 통달해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2: 예.
3: 지혜 광명을 얻어서 그 네. 지혜 광명으로 무명을 대치하고
2: 예.
3: 또 지혜 광명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소멸해버리면
2: 네.
3: 그 놓아버리면은
2: 예.
3: 바로 그때 생기는 것이 무명이다.
2: 무명. 네네.
3: 그 무명으로 인해서 고가 생기고
2: 네.
3: 업이 생기고
2: 네.
3: 그렇게 되니까 수행자로서는 항상 무명을 가지는데 예. 공을 쌓아야 된다.
2: 네네.
3: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2: 네. 네. 그 앞에 질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3: 그런가요?
2: 그런데.
3: 개념적으로 얘기하니까.
2: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교무를 하다가 50대 초반에 독일에 가서.
3: 그랬죠.
2: 그 16년간이라고 하는 서양 문명을 제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3: 그랬어요. 예.
2: 독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걸 할지. 사람을 만나서 에티켓을 지키는 걸 알지. 이런 것들이 동양 사람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쁘지 않게, 내가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게, 내가 흐트러진 모습을 저 사람이 보고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걸 보면, 저는 이 독일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 국민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말하자면 여기는 이제 불교의 그 지혜의 학습을 한 집단과 지혜의 학습을 모르고 일반적 교양을 했던 집단이 더 높아. 이런 것은 과연 꼭 불교의 길만 통해서만 무명을 없앨 수밖에 없는가?
3: 그러죠?
2: 그런 걸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3: 아니요. 참 좋은 질문이네요.
2: 네네네네.
3: 주사님이 보신 독일은
2: 네네네.
3: 철학이 발전한 나라 아니에요?
2: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 특히 생활 철학.
2: 네.
3: 아주 발전한 나라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종교에서만 도덕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철학에서도 도덕률을 높이는
2: 네.
3: 것이고.
2: 굉장히 높습니다. 네.
3: 또 사회적으로 인류는 본래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고 사회를 이루면 문명한 사회로 나가게 돼 있어요.
2: 네.
3: 지혜가
2: 네.
3: 조금씩 문명한 사회로 그렇게 문명한 사회를 이룬 것이죠. 독일은
2: 네.
3: 문명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무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회적으로도 무명이 있지 않겠어요?
2: 네, 네.
3: 우리 인성적으로도 마음의 무명이 있지만은 사회적으로도 무명이 있거든요.
2: 그렇습니다. 네.
3: 통개념적인
2: 네.
3: 그런 것이 철학과 도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2: 아, 네, 네, 네.
3: 그것이 문명 사회지요.
2: 네.
3: 그러니까 종교가 할 역할은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고 또 전체적인 역할이고
2: 네.
3: 그런 그 도덕적인 철학적인 문명에 의한 무명이 무명을 해소한 것은 네. 영생을 위하면서 무명을 해소하거나 네. 극락을 추구하면서 무명을 해소하거나 네. 이런 목적 의식이 없죠.
2: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달리하죠.
3: 차이가 나죠. 네네, 그러니까 네, 실생활에서 인간이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네네.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차차 발전한 것이 예. 독일 문명 사회의 고단의 문명 사회가 네, 된 것이지요.
2: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3: 그러니까 그건 참 그 사회적으로 대단히 본받아야 될 일이고 네. 그런 수준 높은 네. 생활 법도지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 종교에서 가르치는 이 무명, 네. 무명 그것은 사실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에요. 예. 또 대각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고요. 네. 또 극락으로 왕생시키는 네. 그런

0: 정신이 없으면 문명도 먹물을 물에 타면 쫙 번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문명도 번져요.
1: 아, 그렇게.
0: 예. 그러니 문명도 번져요.
1: 네.
0: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는 것은 혼자만 잘못해서 파탄이 일어나나요? 그렇잖아요.
1: 네.
0: 상호간에 잘못해서 파탄이 일어나죠. 그와 같이 무명도 번지는 것이니까 어쩌든지 불신 사회를 만들지 않고 우리 교당에서도 참 신앙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구현해 시켜 나가고 깨달음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고 그런 수양 생활하는 모습이 보여야 무명이 해동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명에서 무명이 전달된다니까요. 이 무명의 개념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성직자로서, 교화자로서, 수행자로서 잘 닦고 가야 할 거다. 그리 싶어요.
1: 아, 그렇다면 대종사님께서 그 수행품에 동정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빠르게 얻는 길을 이렇게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 무명은 가질수록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인이든 이 원불교인이든 일단 척결을 해야 될 대상이 이 무명입니다. 그렇다면
0: 그래요.
1: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원불교 교도가 무명을 빠르게 척결할 수 있는 길이 혹시 있을까요?
0: 그거는 법은 같은 법이에요. 우리 소태산 부처님 법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법이나 예수님 법이나 법은 깨달은 안목으로 본다면 하나예요. 근데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빠르게 얻는 법.
1: 네, 그쵸. 하도 이 무명이 안타깝고.
0: 그러죠. 부담스러운
1: 네,
0: 말씀하셨고.
1: 그렇습니까?
0: 빠르게 얻는 법은 삼학병진법이죠. 옛날에는 빠르게 얻는다고 해갖고 수양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 그렇게 좀눈 감고 앉아서
0: 아,
1: 그냥.
0: 산에 들어가서 그냥 종신토록 산에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1: 대종사님 그 경기 오셨지 않습니까?
0: 예, 그러죠. 그런 수행법. 그것이 빠른 것 같지만은 혼돈으로 들어가고 잘못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수행을 해도 알고 수행을 하는 사람하고 깨닫고 수행을 하는 사람하고
1: 다르죠. 네,
0: 천차만차로
1: 그렇습니다.
0: 달라요.
1: 그렇습니다. 네.
0: 내가, 그렇구나. 내가 나를 가르칠 때내 수행법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내 영성을 제도할 때 영성 제도법이 미흡하구나. 그걸 스스로 잘 깨닫게 되거든요. 수행자는.
1: 그러니까 이제
0: 그것이,
1: 무명을 어떻게든 문제.
0: 어떻게 그것이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체험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믿어왔는데, 실제로 응용해 보니까, 아, 내가 미흡했구나. 그런 때가 많지 않아요? 그렇듯이, 수양 연구 취사 과목이 서로 비추면서, 연구하면서 수양해, 취사하면서 수양해, 취사하면서 연구해, 연구하면서 작업해, 작업 취사해. 이게 서로 비추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러는 것은 빠른 것 같으나 느린 것이고, 그리고 혼돈이고, 이 사막을 병진해서 나갈 때, 그것이 가장 빠른 법이다. 그렇죠? 그리고, 첫째는 진실해야 돼요.
1: 아, 진실해야 된다.
0: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두 번째는, 소태산 부처님 말씀하신 가운데 빠른 방법은 가장 근본을 먼저 알라. 근본에서 출발해라. 그 가르침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론상이죠. 이론상을 먼저 믿고, 알고, 깨닫고, 니건 만들어가지고, 이론상으로부터 출발하면 훨씬 더 수양의 연구에 주의사에 빠르고 3대를 걷는데 결실이 빠르다. 그 말씀이죠. 근본을 알고 행하라.
1: 빠른

0: 방법은 근본을 아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니라.
1: 어부가 말이죠, 어부가.
0: 그렇습니까?
1: 어부가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쫙 펴잖아요.
0: 네.
1: 그래도 그물을 던져버리거든요.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잡고 있는 게 별이에요.
0: 그래, 잡.
1: 별이.
0: 그렇습니까?
1: 별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실효성 있는 공법이에요.
0: 야, 아주
1: 그 별이가 이론상이거든요.
0: 비율과 참 너무 좋습니다.
1: 그 저는 말이죠. 옛날에는 법신불 이론상으로만 늘 숭배해 왔지요.
0: 네.
1: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좀 편법을 쓰고 있어요. 법신불 이론상으로만 하니까 가차들 안 해요.
0: 아, 법신불 이론상.
1: 그래서 그 명호를 제가 임의로 바꿨어요. 나만 바꾼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그렇게 바꿔요.
0: 아, 네.
1: 어떻게 바꾸는 거니? 이론상 부처님.
0: 네, 그렇게 좀
1: 그렇지
0: 명한
1: 않아요?
0: 데가 좀 들어 있습니다.
1: 이런 법신불 이론상으로만 법신불 사은 법신불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진리적으로 배워왔는데 이걸 인격화한 거예요.
0: 네.
1: 이론상을 인격화한 거예요.
0: 이론상 부처님.
1: 이론상 부처님으로. 그러면 우주가 이론상 부처님이시고 내가 이론상 부처님이시고 이론상 부처님 아니심이 없단 말이에요. 온 우주 내에 안으로 밖으로 그렇게 통달된 이론상 부처님을 섬기고 이론상 부처님을 깨닫고 이론상 부처님을 행하면 그게 자꾸 삼대력을 얻어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 아까 주사님께서 말씀하신
0: 네.
1: 쉬운 방법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론상으로 출발하는 방법이에요.
0: 아무튼 그 무명이 가리워지면 그 받는 업과학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1: 그런 말이요.
0: 어떻게든 간에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1: 아, 그렇죠.
0: 생각난 대로 하면은 이게 무명으로 가는 기름길이란 말이에요. 대중사님께도 고에서 낙을 벗어나는 길인데, 그렇게 정신씨를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음의 등불을 좀 켜야 될것 같아요. 네,
1: 그렇죠.
0: 마음의 등불을 좀 켜고, 법의 등불이, 아까 말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등명, 법등명 해야지, 어떻게든 간에 이 자등명, 법등명을 해야만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달라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업에서 나올 수 있고, 또는 그 삼대력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무명을 좀 벗기고, 불보살로 잘 살아가지고, 세상에 유익 주는 그런 불보살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러죠?
0: 오늘 그
1: 예.
0: 무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를 잘
1: 그러죠.
0: 해주셔서 마음이 흡족하고, 저도 이제 뭐 뭔가 하나는 좀 벗기는 노력을 좀더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평상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업보에 대해서, 업과 업보에 대해서 인사법사님의 좋으신 법설 말씀을 듣고자 예. 이렇게 업보를 제가 예, 준비했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이제 그 일선교당에 근무하면서 가정마다 이제 아이가 탄생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유리창 넘어라도 축원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어쩐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아이를 갓난아기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이고, 이 갓난아이에게는 일평생 좀 불법의 은혜를 만나서 넉넉한 삶을 좀 살면서 사회에다 이익 주는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염원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법사님께서 그 업에 대한 그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개념,
2: 예.
1: 그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네. 그러니까 업하고 업보하고는
1: 네.
2: 연관은 되지만 네네. 같은 뜻은 아니에요.
1: 네네.
2: 업이라는 것은 심신작용이죠.
1: 네네.
2: 행하는 것,
1: 네.
2: 생각하는 것,
1: 네.
2: 행동하는 것,
1: 네네.
2: 생활하는 것.
1: 네. 이게 이제 업이 될 수 있고.
2: 그게 업이죠.
1: 업고.
2: 우리가 이제 무슨 업을 하느냐고 묻잖아요.
1: 네네.
2: 공업을 하느냐,
1: 네.
2: 상업을 하느냐, 업을 묻잖아요.
1: 네네.
2: 그런 업하고 같은 의미예요.
1: 네.
2: 심신작용하는 것, 그걸 업이라고 하는데
1: 네.
2: 그 업을 행하면
1: 네네.
2: 반드시 보호가 따른다.
1: 네.
2: 그래서 업보라고 그러죠.
1: 그러니까 업과 과보.
2: 과보.
1: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업보가
2: 그렇죠. 좋은 말이 되죠.
1: 그렇습니다. 네네네.
2: 업보.
1: 네네네.
2: 모든 것은 행하는 대로 메아리처럼 받아지는 것이죠.
1: 네.
2: 그 이치를 알아야, 그 이치를 알아야 지을 때 잘 지을 것 아닙니까? 짓는다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예요.
1: 네, 짓는다고 하는 것은.
2: 보라는 것은
1: 네.
2: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자고.
1: 아, 네네.
2: 그런 자타관계가 있어요.
1: 아, 그렇죠.
2: 그러니까 네네. 보는 저쪽에 고난이 있어요.
1: 아,
2: 네네. 지을 때는 나한테 고난이 있고, 근데 내가 창조주요, 조물주지요.
1: 네, 보라는 건 저 상대방.
2: 상대방의 고난이 있고.
1: 아.
2: 그래,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1: 아, 네네.
2: 업은 나한테
1: 네.
2: 조물주,
1: 네.
2: 조물주로서 업이고,
1: 네.
2: 업보는
1: 네.
2: 저에게 있다, 그 말씀이죠.
1: 아,
2: 그러니까
1: 네네.
2: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요? 무엇을 신중히 하는가 하면 자기가 지을 때 이걸 잘해야 한다, 이 말이죠. 보호받을 때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면 되는가요, 그것이?
1: 아.
2: 지을 때 잘 지어야죠. 이 업이라는 문제는 지을 때 잘 짓자, 그런 뜻이에요.
1: 아, 제가 받을 때 깜짝 놀란 느낌이 예. 좀 있습니다.
2: 예.
1: 네네네.
2: 보통 그냥 업이라고 하면 전생에 지은 것 지금 받는데, 받는 것 고고, 괴롭고, 아. 두렵고, 그런
1: 네네네.
2: 뜻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1: 네네.
2: 업에 대한 생각은 너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할 때, 지을 때 잘 지어라. 이 뜻이 업보라 말씀이에요.
1: 아,
2: 업이라는 말씀이에요.
1: 예, 그걸 그 보는?
2: 보는
1: 내게 있지 않고, 저, 아이고.
2: 있지요.
1: 적인 체리해야 되겠습니다.
2: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무명으로 지으니까 이제 잘못 지은 거죠.
1: 네.
2: 사제, 고진멸도 사제법.
1: 고진멸, 네네.
2: 그걸 모르면 그 무명이고,
1: 네.
2: 무명으로 심행,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과보가 따른다, 고가 따른다.
1: 네네.
2: 그래서 다 고니라. 너는 태어나자마자 생각 아니할 수 없고, 태어나자마자 쪼암쪼암 행동 아니할 수 없고, 심행 간에 할 수밖에 없는데,
1: 네.
2: 그것이 결과로는 다 고니라 하고 가르친 거예요.
1: 일체 그런데, 고액.
2: 어, 일체고. 그런데 네, 말이죠. 소대산 부처님 말씀이죠.
1: 네네네. 네.
2: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1: 아.
2: 아, 일체 계고가 아니에요. 응? 일체
1: 네.
2: 계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운을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1: 네.
2: 그렇잖아요. 사막 공급법하고 사은의 보험법은 그렇게 이렇게 한 모서리로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1: 네네네.
2: 네. 은혜로 보면 어찌 고겠어요. 그러니까 업부 관계는 대체적으로 그런 뜻이다. 먼저 그렇게 알고 네.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1: 네네네네. 그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예. 대표적인 이제 그 말씀이 계신데 대종사님께서도 그 영산에 계실 때 가사를 탕진하고 방탕한 청년이 와가지고 아 제가 이제 제자가 돼서 정신 차리고 잘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는데 길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에서 피하고 대통령이 피어다녀. 그러다가 제가 그때 약속은 했지만은 그 뒤에 주색 잡기로 가사를 다 당진하고 별 면목이 없어서 대종사님을 피해 댕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나를 피해 댕기는 게 아니라 그 네 마음을 피해 다니는 거고 똑같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네가 짓는 업은 네가 받아야 되니까 정신 차려서 공부해라 해서 업은 아무튼 본인이 짓지 않고 받는 업은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당했던 일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대종경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참 모두가 다 내가 받는 업입니까? 어쩝니까?
2: 아, 그렇죠.
1: 네네.
2: 그거를 근본을 이해해야만 네. 그 사리가 그 사체가 근본적인 이해가 돼요. 근본적으로는 선과 악이 없고 근본 정신세계에는 지은 바가 없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받는 바도 없어요. 짓고 받는 것이 네네네. 없는 세계인데 네. 본래 지은 바가 없고 받는 바가 없는 것인데 개공, 공짜리인데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연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연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너가 지어서 너가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관이에요.
1: 그러니까 우연히 받는 고락은 없고 반드시 지어서 받는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는 게 성립할 수 없습니까?
2: 네. 아니 어떻게 해서 대자에는 다 운행되지 않아요.
1: 네.
2: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오지 않아요. 수녀 그 경계가 돌아오지 않아요. 네. 그런 경계도 다 내가 지은 것이냐?
1: 네네.
2: 그런 건 아니지요.
1: 네네.
2: 그건 자연의 이치에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건 말고 자기가 짓는 것에 대한 과보.
1: 네.
2: 그것이 이제 고통을 주는 것이죠.
1: 네네네.
2: 그러니까 우연히 돌아오는 죄복은 없나니라. 그런데 그 네, 말씀은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무명으로 몽매하면
1: 네.
2: 몽매하면 동서남북을 몰라
1: 네.
2: 후일에 돌아올 것을 전망하지 못하고
1: 네.
2: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지를 미리 알지 못해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이 돌아오면 그지 잘 받아지겠어요?
1: 네.
2: 처리를 잘 못하지요. 네.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과를 배우면요. 꼭 인과의 원리로 설명 못할 것이 참 많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네.
2: 우리가 가령 해일이 일어나서 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 네, 바로 근데 그런 자연재해.
2: 자연재해가
1: 네,
2: 있죠?
1: 네, 네.
2: 어떻게 해서 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죽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네, 업이냐?
1: 네, 네.
2: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아주 선량한 사람이 내내 고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일생 평생을 두고. 그런 사람 보면 선량한 사람이 고만 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받는 고는 이연이와 네. 그러신 것이거든요.
1: 네, 네, 네, 네.
2: 그러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에 대해서 네.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연히 돌아오는 고도 면해요. 피해서 가. 피해서 가고 네, 네. 그걸 작게 받고 네. 면해버려요. 그런데 그 지혜롭지 못하면 몽땅 붙들어 쓰는 거이죠. 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의 원리를 꼭 이만큼 지어서 이만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오해예요. 네, 네. 인과의 원리는요. 네. 이만한 것이 이만해지기도 하고 네. 이만한 것이 이만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원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받는 건 아닌데 네. 작게 받고 아주 위력이 있으면 내가 지혜와 위력이 있으면 근데 저는요. 이론상 부처님 뭐 광명과 위력으로 늘 그렇게 저 주문처럼 외워요. 내게 지혜 광명이 있고 위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으면 능이 피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붙이지 마세요.
1: 네네네. 네. 이제 개인적인 그런 그 업보도 있지만 네. 인과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세계를 이렇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전 세계 국가가 창의자만 있는 나라는 없어요.
2: 예.
1: 창의자를 어느 정도 다 이게 나눠져 갖고 있답니다. 기가 막히게 나눠져 갖고 있답니다.
2: 그러죠. 예.
1: 근데 그런가 하면, 남자만 있는 나라가 없고, 여자만 있는 나라가 또 없어요. 다섯 건 없지? 남녀를. 그래서
2: 오늘 질문거리를 단단히 주면
1: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좀
2: 어려운 문제만 다 들고 와갖고.
1: 네, 그렇습니까?
2: 그래요. 아주 행복한 가정도 창의자 하나씩이 딱 끼어가지고
1: 그 부모가 있더만요.
2: 부모가 평생을 두고 그 자녀를 위해서 봉사하거든요.
1: 그렇더라고요.
2: 그런 예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장애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은 다 잘 살아요. 불화가 없고, 그럽니다. 그 장애자가 장애자를 위해서 잘 보살피면서 이렇게 하는 분은 다 잘 살아요. 운이 열리고요. 그런데 이제 왜 장애자가 그런 가정에 태어났냐? 장애자 그 사람은 과연 전생에 장애자들 많은 원인이 지어가지고 꼭 장애자로 그 집에 태어난 거냐? 그 집 환경으로 본다면은 그 서운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가정 인연 관계인데 어째서 그 가정에 장애자로 태어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1: 네네.
2: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원리적으로 본다면은 그게 지은 바에 의해 태어난 것이 맞죠.
1: 예, 예.
2: 원리적으로 그 원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만한 업이 이만큼만 받을 수가 있고 이만한 업이 이렇게 받을 수 있고
1: 네.
2: 그런 건데 그런 그 장애자가 생겨나는 기본적인 동기는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이지만은 가만히 보면요 섞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로 보더라도 많이 제가 지금 저 정호관 앞에 그 조그마한 정원 관리를 제가 맡아서
1: 네.
2: 하거든요.
1: 네, 아, 그런데
2: 근데 옛날 상산 종사님이 네. 대나무를 좀 다섯 개인가 심었어요. 네. 오죽은 좋은 곳이니까 심자래서 네, 이제 네, 네. 저랑 같이 심었는데, 아우, 네, 네. 차고 번져가지고 이제 뿌리가 전 정원을 딱 차지해 버리네요.
1: 네.
2: 그 이제 순 날 때 순 자르는 것이 문제예요.
1: 아, 네, 네.
2: 다 잘러. 이번에요. 이만한 대나무가 한편 저 한편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 올라가 버린 대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1: 아.
2: 하늘을 감탄했어요. 이 대나무 좀 봐. 나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쭉 올라가 버렸네. 그건 말이죠, 내가. 너는 내 운세다.
1: 아, 예.
2: 너는 내 운세다. 내가 나는 너를 찾을 수는 없다.
1: 예예예. 예.
2: 그 보존 해놨어요. 아, 한번 가서 보세요.
1: 네네네.
2: 그런데 말이죠.
1: 아.
2: 이렇게 대나무 나는 걸 보면 요만한 것도 나고 이만한 것도 나고 다 이렇게 나요. 그게 업일까요? 그러죠?
1: 네, 그렇습니다.
2: 대나무는 무정물에 속하는 것인데 이렇게 순리자연의 자연 형태 속에서 그러함도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 것을 꼭
1: 아,
2: 인과로 그래. 들어가지고
1: 네네.
2: 그렇게 답답한 말을 하지 말자 말이죠.
1: 네네네.
2: 그건 인과설은 그렇게 너가 지어서 너가 받는다 이 원칙만 가지고 따지면요 막혀버려요.
1: 네네.
2: 왜 막히냐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1: 네.
2: 해일이 한번 일어났는데 수만 명이 가져 죽었다 이 말이죠. 그걸 해명할 이유가 없어요.
1: 네.
2: 그것뿐 아니에요. 세상 받는 이 저 주고받는 이 은혜 관계, 해독 관계가요. 아주 기묘한 것이 많아요.
1: 네네네.
2: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터져요. 그런 걸 할 때,
1: 네.
2: 그런 걸 할 때, 꼭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그거 딱 붙이려고 하면은,
1: 네네네.
2: 안 맞다, 그 말이에요.
1: 네네.
2: 그럼 어떻게 불제자로서, 수행자로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
1: 네네네.
2: 그거를 성품 원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품 근본자리에는 선악이 없고 죄고가 없고
1: 네.
2: 그러한데 나에게 그런 것이 돌아왔다면 그 필시 누가 네. 지은 거냐
1: 네, 네.
2: 그런 네. 거죠. 그 원리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죠.
1: 네. 그런데 이제 그 업이라고 하는 그 업과 업보 여하튼 그 업보를 지금 현재 최성덕해도 이건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지 본래 내 최성덕은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세세생생 이제 윤회를 하는데 업을 내가 지고 댕길까요? 업고 댕길까요? 업을 이렇게 업고 댕길까요? 업이라
2: 좀 까탈스러운 질문을 다 가지고 왔구만.
1: 네,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 그러죠?
1: 네네.
2: 아주 질문 잘해줬어요.
1: 네네네.
2: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1: 네네.
2: 업이 어디 있다가 그래서 나타났느냐. 꼭 그 사람을 만나서 그 과보를 받는다 하니.
1: 네.
2: 또 이제 그 사람 안 만나면.
1: 네네.
2: 삼세를 두고 오래 있다 만날 것 아닙니까?
1: 네네네.
2: 이런 인과설. 어떻게 해설할 것이냐 하는
1: 네네,
2: 것이죠.
1: 네네네.
2: 그것이 업감 연기라는 말이 있는데,
1: 있는데 그 저희들도
2: 그 업이라 하는 것이 무명 속에 갈마 있는 것이죠.
1: 아, 네.
2: 내가 만약에 업을 지었는데 참 부처님 은혜로 수행을 해서 많이 닦아서 지혜를 회복했다 말씀이죠.
1: 네.
2: 그럼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1: 네네.
2: 없어지겠죠? 내가 상대자가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해서 그랬다면 소멸되는 이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공부 없이 중생심으로 죽고 낳고 죽고 낳고 또 했다면
1: 네.
2: 그런데 무명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1: 네.
2: 무명이라는 것은 경계를 대항하면 딱 반응하는 것이 무명이에요. 경계를 대하면. 근데 경계를 대해도 지혜로 잘 소화하는 능력자가 있고
1: 네.
2: 경계를 당하면 경계 당하는 대로 응하는 그런 중생심이 있고 그러잖아요.
1: 네, 네.
2: 그런 무명 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업이. 업이. 그 상대를 대하면 싹 트는 거예요. 싹 트듯이. 종자가 땅에 떨어지면 저 온기를 만나면 싹이 트듯이 싹이 탁 튼단 말이에요.
1: 네.
2: 그 전에는 안 트고 있다가
1: 네네네.
2: 그런 이시죠.
1: 네네네.
2: 딱 만나면 딱 알아차리는.
1: 네네네.
2: 아시겠죠?
1: 네. 그러니까 그 확실히 지금 내가 새사생생을 거래하면서 업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다니니까 가지고 다닌다 하는 그런 게 딱 쓰니까 육조 해능이 불교인이 아니었거든요.
2: 예.
1: 도박물이 총각이었다가 나무꾼이었는데 금강경 읽는 게 귀에 들어가면서 아 저것을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해가지고 이제
2: 그렇죠.
1: 드디어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발현됐냐 하는 것은 전생 그 인연인 것 같아요. 그것도
2: 그렇죠.
1: 예. 그것도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음 또
2: 다음에 또 있어요?
1: 제가 이제 독일 같은데 이게 그 제가 독일에 도착했을 때 베를린 필하모니 하면은 세계적 그 필하모니인데 그 주자가 다 세계적인 그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필하모니인데 베를린 독일이 자랑한 베를린 필하모니가 러시아에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와서 베를린 필하고 협연을 한다고 그래요? 이야 초등학생이 그 엄청난 베를린 필 주자들 앞에서 어떻게 피아노로 베를린 필하고 피아노 협연을 할까? 분명히 전생은 있구나. 전생의 습기가 일찍 발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업이 새새생생 그 윤회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업을 대하는 그 우리 이제 교도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총각하게 주고 받는 것이고 지어놓은 건 내가 다 받는다고 하는 그 확실성을 갖는 게 제 생각에 이제 인사님 말씀을 받드는 그런 그 동기가 되고 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2: 그랬어요?
1: 네네.
2: 우리 정신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 네.
2: 잘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1: 네네.
2: 정신이라는 것은
1: 네.
2: 잘 알아차리는 능력. 거의 모르는 상대방은 그냥 지내가고 옛날 그때 그 상대를 만나면 잘 알아차린다 이 말이죠.
1: 네네네.
2: 그런 능력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1: 네네. 아 네네.
2: 그래서 그렇게 과보를 그렇게 받는다.
1: 네네네.
2: 그런 거이죠.
1: 네네.
2: 그와 같이 6살 전 어린이가 네네. 협연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그 방면에 잘 알아차리는 능력이 개발된 거이죠.
1: 네, 그렇습니다. 네네.
2: 그런 능력이 개발된 거예요. 아까 육조대사 말씀도 하셨지만 그 나무꾼이
1: 네.
2: 속에 멋이 들어서
1: 그러니까 네.
2: 그렇죠.
1: 네.
2: 그렇게 금강경 일구를 듣고
1: 네.
2: 응모소주 이생기심 그 한 예. 말씀을 듣고 나 수도해야 되겠다
1: 네네.
2: 그런 생각을 듣고 그
1: 오조 홍인한테
2: 갔죠.
1: 네.
2: 그것이 잘 알아차리는 것이 있다니까요. 거의 정확해요. 잘 알아차리는 것이. 거의 3대력이죠.
1: 네네.
2: 3대력이니까 우리가 참 수양, 연구, 취사 이 세 가지 공부를 균형 있게 잘 하지 아니하면
1: 네네.
2: 잘 알아차리는 능력에 결함이 생겨요.
1: 아.
2: 그러니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삼학 네. 공부를 병진하는데 주력을 대야 돼요.
1: 네.
2: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할 때는 공부를 잊어버려요.
1: 네네네네네.
2: 어? 밭에다가 뭘 심고 누구 뭐 니 얘기하고 엉벙덤벙 살다가는
1: 네.
2: 쏵 잊어버리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도
2: 그러군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잘 알아차리는 내 정신은
1: 네.
2: 그걸 다 아는 거예요.
1: 네네네.
2: 엉벙덤벙했다. 그러니까 참 유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1: 그 정산중 고사님께서 하늘이 지치하는 그 복은 내리지 않고 사람이 지치하는 죄는 받지 않나니라 그 본문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삼세는 있다. 업은 내가 가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정진 적공해서 내 영혼에 좋은 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모두 불보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이,
2: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 여러 가지 말씀 감사했습니다.
3: 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0: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 협의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정산정사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군복무

대종사님께서는 부귀와 권세를 탐하여 마음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장차 집이 패하고 몸이 망할 뿐 아니라 국가나 세계의 영도자가 그러하면 그 화가 장차 국가와 세계에 미치리니 그대들은 부귀와 권세에 끌리지 말고 오직 의식주 생활에 자기의 분수를 지켜서 본심을 잃지 아니하여야 어떠한 난세를 당할지라도 위험한 일이 없을 것이요. 따라서 천지의 좋은 운을 먼저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귀와 권세를 탐하여 마음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장차 집이 패하고 몸이 망할 뿐 아니라 국가나 세계의 영도자가 그러하면 그 화가 장차 국가와 세계에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의 분수를 지켜서 본심을 잃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제도함에는 말로만 권면하기에 힘쓰는 것보다 실질을 먼저 갖추어서 그 결과가 드러난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오게 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대개가 각자의 실지는 갖춤이 없이 남을 권면하기로만 위주하여 결국 허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므로 모든 인심이 권면만 가지고는 진실로 믿어주지 않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WBS 원음 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8시 10분경에 경기 포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와 비닐하우스 결박, 과수 지주시설 고정 등 미리 대비하고 동서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됨으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갔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6장 법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맑고 밝고 훈훈한 멜로디가 가득한 곳.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상생의 멜로디를 듣고 계십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물이 근원 있는 물이라야 오래 가듯이 우리도 법의 근원이신 대종사를 오롯이 받들고 끊임없이 알뜰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신법이 건네고 그 법맥이 끊임없으리라. 대종사 이하 법 높은 스승들을 알뜰히 신봉하여야 그 가운데 이 회상이 발전되리니 우리에게는 위에 연원하고 아래로 유전해야 할 막중한 중간 소임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근원 있는 물이라야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중간 소임은 무엇입니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가정이나 사회나 간에 여진이 있기로 하면 형식보다 실이 있어야 하고 실이 있은 후에는 또한 실다운 계승자가 끊임없이 있어야 하나니 우리 회상도 신근이 두텁고 실다운 공부가 있어 3세를 일관할 인물들이 많이 있어야 유실무실이 아니되고 무궁한 발전이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형식보단 실이 있어야 하고 또한 실다운 계승자가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회상이 유실무실이 아닌 무궁한 발전을 보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 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